네, 우리 0782님께서요, 즐거운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1등 문자 주셨고요. 우리 1316님, 김연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피디님도 반갑고, 우리 0782 황경희님도 굿모닝입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요. 또 우리 9507 이봉진님, 너무 반갑습니다. 무더위 시원하게 보내세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정말 좀 무더웠지요? 습기가 많으니까 좀더 덥고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힘을 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2061님, 벨루스톤 힐링 카페의 최화정 권사님이신데요. 2061님, 샬롬, 주일 말씀, 우리는 하나님과 손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알게 하셨고요. 나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라고 주일 예배의 감격을 나눠주고 계시네요. 우리 9507님, 어제 받은 은혜는 늘 감사함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감사, 가족의 감사, 극동방송 은혜의 시간 감사. 네, 맞아요. 우리가 주님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0112님은 저도요라고 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 어떻게 네, 그 감격 속에 여러분들 받으신 은혜 궁금합니다. 저는 어제 이 찬송가 435장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게 정말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식당이 개업할 때 가봤는데요. 보내주신 축하 화분에 이런 리본이 달려 있는 걸 봤습니다. 들숨의 부귀와 날숨의 건강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런 글을 봤거든요. 정말 부귀와 건강, 또 우리 자녀 손손들이 잘 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어제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설교 말씀 본문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동안 우리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너희들의 목적지, 너희들의 목표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모든 적들도 내가 물리쳐 주겠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갖고 싶고 붙들어야 할 것은 부귀도 건강도 자자손손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게 최고의 복 중의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오늘의 필사노트 찬송과 필사노트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같은 찬양인데 또 다른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찬송과 가사 한번 꼭꼭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도 찬송과 필사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 간절한 마음을 보내주세요. 두 분을 선정해서 필사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오늘 필사 한번 해볼까요? 라디오 필사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찬송가 필사 노트에 나와 있는 이 찬양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스토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보화보다 귀한 주님과의 거리라고 적혀 있고요. 이 찬송가도 우리가 잘 아는 화니 크로스비 여사가 쓰셨네요. 이 곡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재산, 명예를 기업으로 삼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가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님 곁에 머무는 것, 그것이 생명보다 귀한 성도의 특권입니다. 아멘. 세상의 보화보다 귀한 것은 주님과의 거리이며 주님 곁에 머무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성공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거리 얼마입니까? 100m? 200m? 300km?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꼭꼭 씹으니까 참 좋으시지요? 네, 저도 찬송가 필사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찬송가 필사 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희 사모님이 부르는 동행 함께 하시면서 더욱 주님과의 거리 좁혀 나가시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좋겠습니다.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7.5MHz, 여수 중계에서 92.9MHz 이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전남동부 극동방송에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2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방금 나라사랑축제 우리 아나운서의 웅장한 목소리로 함께 하셨는데요. 이 아나운서가 또 극동이 아버지도 녹음했던 같은 아나운서입니다. 그 재미있는 목소리도 녹음하고 또 이 웅장한 스팟도 녹음해 주신 이건수 아나운서셨는데요.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2026 나라사랑축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 꼭 오셔서 그 현장에서 이 뜨거운 열기를 보셔야 됩니다. 이 나라사랑축제가요, 장르가 나라사랑축제예요. 이런 장르가 이 세상에 없는 장르예요. 어린이 합창단 700명이 모여서 우리나라 광복절,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고 6.25 전쟁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폐허가 되었으며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나라가 지금에 있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어떤 표심팔과 은혜의 손이 이 나라를 덮어왔는지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축제거든요. 이 축제를 보기 위해서 미국 카네기홀까지 오신 분도 계시고요. 미국 케네디 센터까지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곳에서 이 공연이 울려 퍼졌을 때 미국의 상위 1%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미국에 주신 이 힘과 불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 부어주시고 더 함께 하셨었다. 너희 나라에 6.25 전쟁이 났을 때 우리의 청년들이 가서 정말 목숨을 버리고 그 자유와 평화를 지켰는데 우리가 오늘 이 공연을 보면서 그때 우리가 그렇게 도왔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불을 주신다면 그렇게 사용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우리가 그때 파병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돕지 않았더라면 이 어린이들 중에 지금 살아서 이렇게 공연할 어린이가 누가 있겠는가. 이런 깨달음도 그들에게 주더라고요. 우리 나라사랑축제가 미국 카네기홀과 케네디 센터에서는 이렇게 쓰임을 받았고요. 또 우리 전남 동부 여수에서 이번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또 이 나라사랑축제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교회 다음 세대들 꼭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저는 그날 이 공연을 보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겨준 그 열기와 열정과 꿈과 비전 때문에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미래의 믿음의 대통령이, 미래의 믿음의 경제인이, 믿음의 어미와 아비들이 그날 결단하고 나오리라고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제가 매 방송 때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 나라사랑축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행사가 있다는 걸 알지만 다른 일이 우선시돼서 못 오시는 분은 할 수 없어요. 그분들은 괜찮습니다. 알지만 못 오신 분들이요. 하지만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은 없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저에겐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 손잡고 꼭 오시기를 바라는데 저희가 지금 티켓을 풀었어요. 티켓을 오픈을 했거든요. 샵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문자 주시면 그 티켓을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그 링크 받으셔서요. 그냥 축제만 보낸 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그 링크에 들어가서 좌석을 확정을 하시고요. 티켓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날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료 공연이에요. 하지만 들어오실 때 받으신, 미리 예약하신 티켓을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또 많이 와서 못 들어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티켓 있으신 분을 우선으로 입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때 놓치지 마시고 꼭 티켓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9시 제가 한 30분 근처에서 이

안내 방송을 드리는데 내일은 특집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방송 처음부터요, 이 나라 사랑 축제를 여러분들에게 알리면서 또그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이 직접 나와서 속속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프로모션 특집 방송을 내일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일도 방송 많이 들으시고 링크 접속하셔서 들어오셔가지고요. 내일은 또 특별 프로모션이니까 선물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으셨을 때 저는요, 이 축제 링크를요, 저희 교회 단톡방에 올렸어요. 저희 구역 단톡방에 올렸어요. 저희 중고등부 교사방에 올렸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열심히 전파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찬양은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나라사랑 축제 때,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파병 오셨던 그 군인들, 지금은 휠체어에 앉아서 걷지도 못하시지만 여전히 그 군대에 그 강한 군사의 기상을 가지시고 계셨던 파병 군인들을 한명한명 안아주면서 불렀던 찬양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나라사랑 축제 우리 여수에서 합니다. 진남체육관에서 합니다. 우리 전남 동부 지역 순천, 광양, 고흥, 녹동, 보성, 네, 여기 굴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 좋은 축제입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8177님 축제, 4713님께서도 축제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받으신 링크에 보시면요, 저희 그 영상도 나와 있거든요. 애들이 부채춤도 추고 캉캉도 추고 브레이크댄스도 추고 또 그 영상과 조명이 어우러져서 정말 하나의 큰 예배가 됩니다. 영상도 꼭 보시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티켓까지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3894님께서요. 찬송가 필사하고 싶습니다. 가사를 마음에 새기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3894님 성함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필사 노트 보내드릴게요. 4471님께서도 최근에 우리 가족 찬송곡을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 찬송을 필사하면 감동 주시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했더란에 사랑해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4471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찬양곡 꼭 찾으시기를 바라면서 성함 주소 보내주시면 필사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155님께서도요. 어제 주일 예배 실버 찬양대에 돌아온 탕자 너무 은혜 깊게 들었습니다. 특히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실버 찬양대의 찬양인지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들과 이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5155님 돌아온 탕자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계신 송대관 장로님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돌아온 탕자 여러분 함께 하시지요.

γήπο. Σιλκόδοψο έτσι ρωμόν.

네, 우리 8856님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샬롬, 극동 사랑의 뜨란 뜨란지기 이진아 PD님 반갑습니다. 책 선물 잘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가 아파서 학교 조퇴하고 병원 들렸어요. 막내 고3인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건강 강건하기를. 피아노과 수시 준비 중입니다. 최선을 다해 즐겁게 연습해서 기도하는 학교 넉넉히 합격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신청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우리 8856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찬양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금 후 11시에 소망의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 고3 따님을 위해서 우리 온 청취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능력이 되길, 이런 비전과 인격과 능력을 갖춘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들려드립니다. 1772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신청해 주셨어요. 어제 미얀마 선교사님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선교하시는 설교가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1772님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778님 오늘도 귀한 방송 잘 듣고 월요일 아침 출근합니다. 오늘도 덥지만 주님 주신 힘으로 모두 모두 잘 살아갑시다 라고 네 문자 주셨고요. 우리 1316 김연희 집사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실

신실함이 아닌 주님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붙들림 받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고백을 담아 찬양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창문이 부릅니다. 내게 음악 주신 분.

네, 우리 6230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했더란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제일 처음에 발 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이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여수성광교회 송재숙 권사님이 낭독합니다.
1: 빌립보서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변해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0: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 전남동부 온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으로 속죄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진정으로 속죄하려면 첫째, 내가 약속의 말씀을 깨뜨렸음을 알아야 합니다.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라고 해요. 3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의 기근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기간에 다윗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응답이 없었어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다윗으로 하여금 온전히 엎드리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인생의 기근을 맞이하면 어떻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비를 좀 내려주세요 하면서 환경이 나아지기만을 기도하잖아요. 다윗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 3년이 되어서야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께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고 간구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전임 왕 사울과 그의 집안이 과거에 지은 죄가 기근의 원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수백 년 전 여호수아와 기본이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기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사울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기본 사람들을 학살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자기 유익 때문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고 기득권을 채우기 위해서였죠. 이를 합리화하고자 맹목적인 민족주의, 지역주의를 앞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사울이 기브온을 학살할 때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그들도 공범인 것이죠. 결국 사울 한 사람의 죄가 온 나라의 3년 기근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무시한 지도자의 잘못된 열심은 공동체 전체를 기근으로 몰아넣습니다. 지도자와 백성 모두가 불법의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졌기에 하나님은 사울의 죄를 온 이스라엘의 죄로 여기시고 3년 기근으로 나라를 치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놓지 않고 내 욕심과 이기적인 열심만 내세운다면 가정과 공동체에 영적 기근을 초래할 뿐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삶에 반복되는 기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맺은 약속을 내 유익이나 명분, 편의로 가볍게 여기고 어긴 일이 있나요? 진정으로 속죄하려면 둘째, 죄의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된 다윗은 3절에 즉시 기본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고 해요. 자신이 조상들의 허물을 대신 회개하고 그의 응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기본 사람들은 4절에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답해요. 고대 근동의 배상 관습에 따르면 생명에 대한 피해는 속전, 즉 돈으로 보상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기본 사람들은 돈을 거절해요. 만일 그들의 목적이 돈에 있었다면 이때다 싶어서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기득권을 챙기려 들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정말 원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즉 정의

와 언약의 회복이었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고도 돈이나 선물, 위자료 몇 푼으로 무마하고 면죄부를 얻으려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너에게 이만큼 주었으니 이제 끝난 것 아니냐 하면서 상대방의 상처와 찢겨진 마음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속죄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책임지는 거예요. 다윗은 기부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곧바로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약속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조건을 달지도 협상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계산을 내려놓아요. 자신이 환난을 겪으면서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 보았기에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차별하지 않고 기부온 사람들을 존중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의 자세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일을 돈이나 호의로 적당히 무마하려 든 적은 없습니까? 내가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할 기부원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허락하신 기근 가운데서 자기 죄를 목매다는 심정으로 겸손히 인내하며 살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직업군인이던 저는 결혼 3년 차에 전처와 이혼했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이 사실을 감춘 채 몰래 재혼했어요. 그러나 중령으로 진급하자마자 유부녀와의 불륜이 드러나 강제 전역을 통보받았지요. 그 무렵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조선산업을 시작했어요. 조선업의 호황으로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재물을 축적하자 지난날의 아픔을 망각한 채 다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다 또다시 찾아온 이혼 위기에서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들으며 가정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음 따로, 삶 따로인 이중생활로 아내와 공동체를 철저히 속였어요.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선업이 붕괴되고 회사를 성실히 운영하지 않은 대가로 사업이 부도나서 결국 저는 수십억 원의 부채로 구속되었어요. 사울이 민족을 위한 열심으로 기부온 사람들을 죽여서 3년 기근이 찾아왔듯이 이 고난도 제가 세상 쾌락을 열심히 좇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저는 3년간의 재판과 1년간의 수감 생활을 거쳐 지금은 출소한 지 8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10년째 물질의 기근을 허락하셔서 지금은 동생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면서 11조와 저축도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이혼과 재혼의 삶, 불륜으로 인한 강제 전역, 사업 부도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고서야 저는 교만과 음란을 회개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 저의 죄를 목매다는 심정으로 겸손히 인내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때마다 저의 죄와 수치를 교회 공동체에 고백하여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기근을 풀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잘 기다리겠습니다. 입니다. 다윗의 답변을 들은 기부온 사람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청합니다.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주면 자신들이 공개적으로 처형하겠다고 해요. 이는 언뜻 비정하고 잔인한 보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악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통과해야만 기근이 떠나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들은 사울의 자손들을 은밀한 곳에서 은밀히 죽이겠다고 하지 않아요. 사울의 고향이자 권력의 중심부였던 기브아에서 온 백성이 볼수 있도록 실행하겠다고 해요. 죄의 이유와 결과를 모두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내가 기근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혼자만 알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끝까지 내세웠던 나의 잘못된 열심, 이기심, 시기심과 교만, 분노, 무시와 미움 등의 죄를 공동체 앞에 정직하게 목매달아 드러내어야 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수치를 드러내어 십자가에 못 박는 적용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다면 그 기근을 끊어내고자 죄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 목을 밟는 적용이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의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릴게요.

0: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찾아온 기근의 원인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기근 앞에서 문제의 해결만을 구하며 정작 기근의 원인을 묻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유익과 만족 때문에 주님과 사람 앞에서 맺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며 손쉽게 어긴 것을 회개합니다. 부부와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고 내 감정대로 칼을 휘두르며 살아온 위선과 교만도 고백합니다. 나의 잘못된 열심으로 가정과 공동체의 영적 기근을 초래했음을 인정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추어둔 죄를 주님과 공동체 앞에 정직히 드러내고 그 목을 밟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통해 영적 기근이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 이 나라 안에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3: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4: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여수 YWCA 박은경 회장입니다. 여수 YWCA는 아동 청소년 그룹홈 늘푸른 집과 남자 청소년 단기쉼터, 여자 청소년 단기쉼터, 그리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초록 어린이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혼자 버텨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여수 YWCA는 청소년의 곁에서 멈추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관심과 연대가 한 아이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1: 크리스천 여성의 힘,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다. 여수 YWCA와 유한회사 건우가 함께합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의 시간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어느 믿음이 좋은 교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아이들을 데리고 운동장으로 나가서는 그림자에 대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여러 가지 그림자 모양을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빛을 가리어서는 그림자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림자를 움직이면서 그림자 연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다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림자를 주셨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도 그 질문은 여전히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림자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인가? 그는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림자를 주신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림자는 바로 너희들의 죄다. 내가 그림자를 너희 몸에 붙여둔 이유는 그 그림자를 보면서 너희들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시커먼 그림자를 통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함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비치신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날이 흐리고 어두우면은 우리의 그림자가 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해가 높이 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높이 떠 있을 때는 그림자가 가장 짧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이 들려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죄에 대한 부담감도 가장 적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의 간증처럼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림자처럼 우리가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따라서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등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등 뒤에 있으면 그림자가 우리 앞으로 생겨서는 그 그림자를 우리는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향하여 빛을 외면하면 점점점 더 절망과 방황 그리고 마침내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찾아야 합니다.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빛을 좋아하고 빛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빛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빛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어둠에 허덕이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빛이 이 땅에 왔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과 죽음의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빛 되심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가 빛 되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빛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빛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고 참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얻게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한 가지 금령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금령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심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는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벽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죄를 범한 인간은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빛으로 나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사람들은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둠을 더 좋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했다면은 구태여 숨어 있거나 어둠을 찾아가 숨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지게 되고 또 그것을 은폐하게 되고 그렇게 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요즘은 정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정전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정전이 되었고 또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치면은 정전이 되었고 정전이 되어서 참 힘든 날을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전기가 나가고 빛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운 어둠에 휩싸이게 됩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전기가 끊어지면은 생활이 마비되는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정전의 원인을 찾아서는 그것을 고치면은 다시 전기가 들어오고 모든 것들이 환하게 드러나면서 마음까지도 밝아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빛은 모든 것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빛이라고 하더라도 그 빛이 켜지면은 그곳에는 어둠이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오직 빛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은 다만 비추기만 하더라도 어둠은 즉시 물러가게 됩니다. 어둠은 빛과 함께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공존할 수가 없고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빛과 어둠입니다. 그래서 빛의 존재가 언제나 어둠에 대한 공격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의도적으로 어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 자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어둠에 대한 공격이고 또한 몰아내미고 또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반드시 빛을 배척하고 싶어 합니다. 절대로 어둠은 그냥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절대로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밝은 세상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없으면은 어둠이 되게 됩니다. 빛이 있는 한 어둠은 어디에서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빛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빛을 미워한다는 말은요, 어둠이 빛을 외만하거나 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바로 미워하고 도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빛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둠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도전을 주고 때로는 우리를 나쁜 길로, 힘든 길로, 고난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 가운데 살다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7년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미국에 있는 서커스단 링글링이라는 그러한 서커스단이 있었습니다. 링글링 브라더스라는 그 서커스단이 마지막 공연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도 않고 또 동물을 통하여 이렇게 서커스를 하다 보니까 동물 학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결국 영원히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래전에 링글링 브라더스 서커스단이 미국에 있는 뉴욕 공연을 할 때의 일입니다. 그날 저녁도 많은 사람들이 그 공연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공연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된 것입니다. 주위가 캄캄해졌습니다. 1분에서 한 2분 정도 관중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때마침 무대에서는 조련사가 사자 네 마리의 재주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장 속에 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위험이 없었으나 캄캄한 데서 그 조련사는 그 철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자가 그 공격을 받지 않을까 많은 관객들이 지금 조바심을 가지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가 그 정전 가운데 불안해하면서 고요하고 캄캄해졌습니다. 무대에서는 조련사의 채찍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동작을 지시하는 명령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불이 다시 들어오고 나서 관중들은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뒤에 기자회견이 열리자 조련사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듯이 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련사가 어둠에서도 호랑이를 여전히 제압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의 사람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빛, 진리의 빛, 평화의 빛, 생명의 빛을 나타낼 때 우리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늘 본향에서도 많은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없다 할지라도, 빛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되기 위해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사람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빛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서 빛 가운데 행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때로는 어두운 방법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실 때에도 어둠이 이기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기독교가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빛이 힘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둠이 득세하고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둠은 빛을 미워하여 도전하고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참 빛 때문에 어둠은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다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당하는 그러한 고난을 갖다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 앞으로 받게 되는 가장 엄한 형벌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받을 형벌이 바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형벌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2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내버려 두신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버려 두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대적하고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진노입니다. 그리고 큰 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나 또한 마약에 중독이 된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을 그냥 놔두는 것은 그들에게는 큰 벌입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결국 술이나 마약에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곳에서 혼자의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이나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인생을 그릇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술이나 마약이나 중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 가운데 엄하게 붙들어주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책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술이나 마약에 손을 대었을 때 엄하게 벌함으로 돌이킨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은 바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절망에 빠져서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려둠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큰 저주입니다. 그리고 큰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에 버려두심에도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둠 가운데 살면서 잘 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또한 부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정말 무서운 벌이요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벌어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꾸지람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

실패, 아픔과 시련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간섭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어둠에 속한 자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리를 따른다 할 때 이 따르다라는 이 말은 현재 진행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순간에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단기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꾸준히 지금도 여전히 따른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늘 말씀을 따르는 자세가 되어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서 언제나 빛으로 올 수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속성은 가리고 숨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의 속성은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바랍니다. 저 사람만 보면은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 그러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일찍이 어둠에 쌓여있는 이 세상에 나타난 인류 최대의 빛의 역사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긴 이후에도 이 빛은 완전히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태롭게 흔들릴 때는 있었지만은 반드시 그 이후에 조용하고 찬란하게 그리고 더욱더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그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빛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빛 가운데로 나오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 안에서 날마다 빛 가운데로 행하며 또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빛을 미워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빛 가운데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빛을 미워하는 사람은 빛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에서 멀어지면은 점점 어둠이 깊어져 갑니다. 어둠 속에는 절대로 생명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둠 속에는 오직 절망과 좌절과 방황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빛의 사람들은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0: 전하고 또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죽음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 안에서 날마다 빛된 삶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2631 여수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 동부국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5MHz

구메 가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EI 극동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유도희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새번역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입니다. 이 여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월 13일 월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사연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일상의 소소한 기도사연 있으시지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십시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 제목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사연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통화 중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은 광양동신교회 박진웅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피아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찬양 듣고 소망의 기도 이어갑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사연이 있으시면 긴급이라고, 또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기도응답의 사연, 감사의 사연도 올려주시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마다 목사님께서 뜨겁게 풍성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광양동신교회 박진웅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7월의 더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또 기후위기의 시대를 실감하게 되는데요. 어르신들 건강에 좀 염려가 됩니다. 특별히 또 매일매일 건강을 위해서 또 날마다 새힘 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0: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방송 가족들이 한여름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또 잘 이겨내며 믿음이 더 돈독해지도록 말씀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우리가 염려와 기도를 생각해 보면요. 염려와 기도는 한끗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하면 염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기도인 것 같아요.
0: 아멘.
1: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든 때일수록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 나와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염려와 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0: 아멘.
1: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것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이것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연 나눕니다. 첫 번째 사연 1656님 아버지께서 11시 전립선 암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 집도하는 의사에게 주님의 능력이 더하여 수술이 잘 되길 기도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1: 네, 지금 막 수술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0: 네.
1: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수술하는 곳에 함께 하시며
0: 아멘.
1: 주님께서 이 수술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수술하는 하나님 그 수술방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이 친히 집도의가 되어주시어 하나님 수술하는 모든 하나님 과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의사의 손길보다 먼저 주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의사의 메스보다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하나님 먼저 그 모든 환부를 다 잘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수술한 이후에 모든 회복의 과정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수술이 처음에는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의 회복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1656님 염려하기보다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3923님 작년에 단기 선교 갔던 그곳 몽골에 어린이 6명 스텝 6명을 초청해서 여수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몽골로 돌아갑니다. 이 아이들이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훗날 몽골의 믿음의 리더로 그 나라를 복음화하는데 귀한 미랄로 쓰임받게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함께 기도해 주소서 하셨습니다.
1: 네, 너무 귀한 이 하나님 나라에 그런 우리 아이들이 와서요 이제 한국에 와서 또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이번에 심어진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 몽골에 있는 이 아이들과 스태프들 가운데 잘 자라서 또한 귀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우리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작년 단기 선교를 가서 하나님 만났던 어린이들과 스태프를 하나님 초청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수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 마음 가운데 주의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뿌리 내려 자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복음의 열매가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하나님 몽골에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이 일을 준비하고 애쓴 하나님 모든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하나님 이 귀한 하나님 아버지 씨앗을 심어 싸오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몽골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멘. 올 여름에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단기 선교팀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 신겨지고 열매 빚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단기 선교를 간 것뿐만이 아니고 또 그곳에 12분을 또 초청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네, 3923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귀한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요. 기도한 대로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그 나라의 복음화 하는데 귀한 미랄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0084님 이제 60을 바라봅니다. 나이가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일도 열심히 하고 살지만 우리 부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남은 인생을 예수님 향기를 내며 복음 전하기를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셨네요.
1: 네, 기도 제목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시편 103편에 보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0: 아멘.
1: 저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이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청춘을 저는 주셨다고 믿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시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복음 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가정 될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제목을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데 하나님 내 인성이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들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독수리가 하나님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명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하나님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 수많은 이들이 살아나는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0: 아멘.
1: 하나님 동역자들도 함께하게 아멘.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이 사연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실지요. 그 마음 품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 기도로 올려드리고 그 많은 복을 또 앞으로의 인생에서 살아갈 복을 또 빌어주셨습니다. 함께 또 이렇게 사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사연 9507님 안녕하세요. 기도해 주셔서 무릎 통증이 나음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단기 선교팀이 말일에 카자흐스탄 선교 갑니다. 가시는 모든 분의 건강과 안전하고 주님의 열매가 맺는 시간 으로 기도해 주세요. 일정과 그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1: 네. 네, 나의 귀한 시간, 물질,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우리 단기 선교팀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단기팀이 가는 곳에 이제 주님이 먼저 가셔서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 아버지 카자흐스탄으로 하나님 선교를 떠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주의 권능의 일들을 행하고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단기팀이 가는 하나님 그 땅에 주님 먼저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곳에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 신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기팀을 주님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육적으로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 아버지여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단기팀이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단기팀이 열심히 기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행하고 돌아오는 하나님 귀한 단기 선교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8856님. 막내가 아파서 학교 조퇴하고 병원 들렀어요. 고3인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고 피아노과 수시 준비 중인데 최선을 다해 즐겁게 연습해서 기도하는 학교 넉넉히 합격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0: 네. 네. 아, 고3인데 열심히 또 시험 준비해야 되고 진로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마 또 아파서 병원에 갔으니까 너무 또 엄마의 마음이 간절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3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진로를 준비하는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강건함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대입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주님 매일매일 새 힘과 하나님 아버지 새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한 피아노를 전공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의 손끝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녀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1: 아멘.
0: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 특별히 육체에 연약한 것 주님께서 속히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기도의 힘을 얻으셨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사연 주셔도 좋습니다. 찬양 듣고 이어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4000.

0: 8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네. 아, 나라사랑 축제가 드디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엄청난 네, 행사 축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목사님 정말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2: 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여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8월 13일에 있는 하나님 나라사랑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 이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 이제 우리를 넘어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우리가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기도 외에는 주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함께 이 믿음의 유산을 나누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2: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또한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사랑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2: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사랑 축제를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성 박람회가 함께 홍보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2: 하나님 여수와 순천과 관양 지역들이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2: 특별히 하나님 이 일에서 준비하는 하나님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과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1: 아멘,
2: 특별히 전남동부 극동방송 하나님 모든 직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옵소서.
1: 아멘.
2: 하나님 많은 이들이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1: 아멘,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기도의 능력을 모으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동신교회 박진홍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8376님의 전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네.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목사님과 대화 나누고 기도 받으시죠.
3: 아, 방금 라디오를 듣다가,
1: 네,
3: 제가 문득 방금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지금이 기도할 때 있구나.
1: 아멘.
3: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각 교회들이 깨워서 기도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새로운 부흥의 때가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1: 아멘,
3: 담아서 제가 그냥 소소하게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요.
1: 네.
3: 이렇게 또 전화 연결로 연락 주셔가지고요.
2: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우리 8376님께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 아멘.
2: 그렇습니다. 아멘. 정말로 이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각 교회마다, 또한 이 기도처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마다 기도가 다시 그 불길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정말로 우리 나라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이제는 더욱더 기도하여서 정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함께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우리 기도 제목 더 있으세요?
3: 저희 방금 전에도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0: 저희 부모 세대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각처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일어나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까지 정말 깨어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 네, 우리 이 시간에

0: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순교 놓은 자들,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다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기도의 불꽃이 꺼져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다시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 교육, 문화, 사회,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욱더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돼 응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귀한 기도사연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지 못한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극동방송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 내일 소망의 기도에서 또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애청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 평안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동신교회 박진호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힘이 되는 말씀, 뜨겁고 풍성한 기도 감사합니다.
0: 아멘. 우리 기도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지금까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제작 이진아 PD, 진행의 유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7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여수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신임 여수시장과 시의회 관계자, 선 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선 박람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청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청동원 전도와 대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류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650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국통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나라 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치킨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생생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공동방송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13 전남동부극 동방송 나라사랑 축제를 허락하시고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나라를 섬기는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연에 출연하는 700명의 어린이 들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출연진과 봉사자들 그리고 참석한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오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축제를 통해 복음의 소망이 전해지고 지역 교회가 더욱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제18회 한국장로교의 날을 기념하며 장로교단의 연합과 개혁신앙의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한장총은 어제 인천청운교회에서 26개 회원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를 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선 대표회장은 코람데오 정신을 바탕으로 교계가 먼저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가오는 2027년 평양대붕운동 120주년을 앞두고 장로교회가 앞장서서 회계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단 대표단은 대회와 더불어 교계와 사회 각 영역에서 헌신해온 목회자와 교수 등 5명에게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을 수여하고 공로를 격려했습니다. 급격한 경제 변화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반인보다 더 큰 재정적 불안과 박탈감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경제인식조사를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기독교인은 73%로 전체 평균인 68%를 웃돌았고 경제 변화로 삶의 안정성이 약해졌다는 응답도 81%에 달했습니다. 반면 성도들의 주식 참여율은 48%에 그쳐 기독교인들이 시장 변화 속에서 더 심각한 소외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교회가 그동안 돈의 문제를 신앙의 영역 밖으로 밀어두면서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종목 추천이나 수익률 자랑을 경계하고 올바른 재정적 가치관을 정립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1년 역사를 최초로 집대성하는 한국 기독교 총감 발행을 위한 기도 대성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 한영대학교 대강당에서 사흘 동안 열린 이번 기도 대성회는 지난 10일 개막해 사흘간 이어졌으며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해 총감의 성공적인 편찬과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 총감 발행 사업은 한영훈 서울 한영대 총장이 직접 기획해 추진 중이며 국내 주요 교단의 역사와 성과는 물론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등 해외 한인 이민교회의 발전사까지 모두 수록할 예정입니다. 편찬위원회 측은 최근 기독교 신문사로부터 방대한 교계 역사 자료를 기증받아 편찬 작업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생명을 나누고 떠난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300가정을 위로하기 위해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제작한 가족 지킴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는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을 통해 총 584만 8천 원의 성금을 모으고 최근 전국 장기기증인 유가족들에게 건강식품과 감사서신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생후 5개월 만에 두 명의 환아를 살리고 떠난 승준이의 사연을 바탕으로 약 두 달간 진행됐으며 총 1,667건의 자발적인 대중기부가 모여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

0: 출생 극복을 위해 다자녀 42가정에 총 3,300만 원의 출산 격려금을 지원하고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12일 주일 예배에서 다섯 자녀 이상을 둔 42가정을 선정해 격려금을 전달했으며 오는 2027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4자녀 가정까지 전격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회가 성도 2,814명의 교적 자료를 연계해 처음 산출한 교회형 합계 출산율은 1.86명으로 확인됐으며 실제 장려금 수혜 가정의 3자녀 이상 비율이 37.4%를 기록해 비수혜 가정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며 공동체가 양육을 함께 책임지는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31도, 순천 광양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FEBC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의 김경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절대 미루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일을 소개할게요. 첫째가 빚을 갚는 일입니다. 사랑의 빚이 많죠. 누군가 나에게 지어준 미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갚는 그런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을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용서를 구하는 일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잘못으로 관계가 멀어졌을 때 상대방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기를 바라지만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사랑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말 안 해도 내 맘 다 알겠지 이런 마음으로 미룬다면 정작 사랑을 고백할 그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빚을 갚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일, 후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고 스스로 해결할 힘조차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힘을 얻고 회생하기 위해서는 눈을 들어 주를 보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여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심을 믿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귀로 듣듯이 생생하게 다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런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열린 귀를 갖고 계시는 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입을 닫을 수 없다. 다른 모든 무기는 아무 쓸모 없을지라도 기도만은 언제나 더욱 쓸모 있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원수라도 이 총을 꺾을 수는 없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잠언 4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귀하고 빛나는 우리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7월 1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지난주부터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오해피데이 이 시간에는 우리가 통일 배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제 지연 PD와 제가 번갈아가면서

한 주 동안씩 진행을 할 텐데 여러분 찬양도 많이 전해드릴 거고요. 더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또 조선 팔도 이런 말 아시죠? 원래 우리 한반도 남북한은 경기도와 강원도, 황해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함경도, 평안도 이렇게 팔도라고 불렸습니다. 그 가운데 남북도로 나뉘기도 했고 또 해방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13개 도가 이제 구성되다 보니까 북한도 우리를 따라서 또 대칭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13개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북한은 이제 자신들의 영토가 북한 지역 한반도 북쪽이다라고 한정하는 헌법 개정까지 했습니다. 사실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의 영토는 이제 북쪽이다. 이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은 우리와 상관없는 민족 다른 나라다라고 해버린 건데요. 그래서일까요? 언제부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우리나라를 그려보라 하면 남쪽만 그리는 아이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나가 돼야 할 북녘의 땅. 또 한반도 북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아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땅이야 뭐 나뉘고 갈라졌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 된 나라, 하나 된 민족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반도가 이 다시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가 돼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복음 통일 함께 하실 준비 되셨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서머 스페셜 첫 찬양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메들리 찬양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함께 하시는 동안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여러분 계신 지역 저는 우리 조선 팔도 가운데 또는 어느 도에 사는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굽니다. 여러분 소개 많이 해주세요. 지금 남겨주시면 됩니다. 출석 제가 오랜만에 왔잖아요. 예, 서머 스페셜 두 번째 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다리겠습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연합으로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자,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함께 접속 찬양으로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아름다운 이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이 땅이 지금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라고 북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함께 될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북한에는 어느 지역이 있구나, 어떤 땅이 있구나, 더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OFP데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아마 한두 가지는 더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오늘 첫 찬양 어린이 합창단 찬양으로 전해드린 김에 저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해마다 8월 15일 광복절을 지음해서 함께하고 있는 나라사랑축제, 우리 전국의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 단원들이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 또 그리고 복음 통일을 꿈꾸는 그런 찬양의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8월 13일에는 전남 여수에서, 8월 14일에는 전북 익산에서 각각 열리게 되는데요. 많이들 신청하고 계시죠? 기대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오셔가지고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시간, 통일을 꿈꾸는 시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 어디에서 이 방송, 특별히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신지 출석 체크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행정안전부 제공 재난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3일 2시를 기해서 경기도 가평과 양평 동부, 서울 동부권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요. 또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또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고 이웃의 안전도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더운 날, 이 무더위, 폭염 경보까지 내려져 있는데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이런 경보가 내려졌을 때는 야외 활동이 금지될 정도라고 하니까요. 물도 좀 많이 드시고 그늘에 계시고 가급적이면 바깥 활동 좀 자제하시면서 그늘에서 시원한 곳에서 저희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불의 도시 포항에서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우리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뭐 40도 가까이 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예,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리 0691 성도님 분당 서현에서 오늘도 많이 덥고 습하네요. 목 건강 조심하십시오 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도 꼭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 일산에서도, 부산에서도, 의정부에서도 함께 하셨고요. 폭염 속에서도 한 주를 시작합니다. 1113 성도님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평택이에요. 너무나도 더운데 이 또한 감사해야겠죠 하셨는데, 또 겨울이 되면 이 더운 날이 그리워지지 않을까요? 이 또한 오늘도 감사하며 보냈으면 좋겠고요. 자, 경기 남양주에서도, 서귀포에서도, 또 고흥에서도, 전남 무안에서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출첵 안 남기신 분들은 서두르세요. 자, 신청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1069번. 저희가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여러분 신청곡 많이 들려드릴 거니까 얼른 남겨주세요. 문자로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서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자,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길 원합니다. 자, 서머 스페셜을 맞아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하루 두 뼘씩만 그 마음의 거리 좁혀가 볼까요? 자, 오늘도 두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문자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북한 알아가기, 통일을 배워가는 것에 열심을 내주셨어요. 자, 오늘도 지치지 말고 준비되셨습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오늘 총

두 문제 드릴 테니까 잘 참여해 주시면 돼요. 푸짐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아까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 여러분께, 그, 북한의 행정구역, 뭐,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준비한 문제. 북한의 해방 이후에 생긴 행정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전에 일제시대나 뭐 조선시대 때는 없던 행정구역 지명이 있어요. 바로 양강도라는 도와 자강도라는 도가 있습니다. 자, 양강도와 자강도는 저기 북쪽에, 가장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는 평안도, 또 이쪽 옆으로는 함경도,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자, 양강도와 자강도라는 두 도가 북한에 새로 생긴 도인데요. 이 도는 남쪽에 13개 행정구역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북한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새롭게 만든 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양강도라는 지명이 있는데요. 이 지명은 도 양쪽에 두 강이 있다라고 해서 양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북에서 말하는 양강도에서 양강을 뜻하는 두 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있습니다. 1번 압록강, 2번 두만강, 3번 대동강. 자, 1번 압록강, 2번 두만강, 3번 대동강입니다. 양강도는, 이 지명은 양쪽에 강이 두 개가 있다, 강이 양쪽에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양강도인데, 이 두 강이 아닌 것을 여러분 고르시면 돼요. 1번은 압록강, 2번은 두만강, 3번은 대동강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지금 남겨주실 때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도 남겨주시고, 듣고 싶으신 찬양도, 또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다시 한번 드려요. 1번이 압록강, 2번이 두만강, 3번이 대동강인데요. 양강도라는 북한에 새로 생긴 도 지명을 뜻하는 양강, 두 강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압록강, 2번 두만강, 3번 대동강 가운데 정답은 뭘까요? 지금 남겨주세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이었습니다.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가 제목이었습니다. 예, 피아오십의 찬양을 함께 하셨고요. 자, 지금 시각 1시 2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답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정답이 1번이 압록강, 2번이 두만강, 3번이 그죠? 그리고 대동강이었습니다. 양강도라는 도가 행정구역이 북한에 새로 생겼는데 양쪽에 강이 있어서 양강도래요. 그 강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는데 정답은 3번 대동강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지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하셨는데 맞아요. 지도 보면 우리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는 백두산의 기점으로 왼쪽에는 서해로 압록강이 흐르고요. 또 오른쪽에는 동해로 두만강이 흐르죠. 그래서 아닌 것은 대동강입니다. 3번. 대동강은 그럼 무슨 강이냐? 우리 서울의 한강처럼 평양의 중심에 흐르는 강이 대동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도 찬양으로 너무 행복하네요. 정답 3번입니다. 2409님 처음 참여하셨는데 감사하고요. 의정부예요. 너무 더워요 하셨는데 압록강 틀리셨어요. 야, 너무 더워서 숨이 막힐 지경이라 하셨는데 좀 이렇게 손부채라도 하시고 시원한 물도 좀 드시고 하세요. 네.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복음통일 기도하고 계시대요. 우리 0684 성탄이 이 방송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제가 지역에 가보니까 저를 아는 분, 제 방송을 아시는 분 많지 않더라고요. 널리 널리 알려주십시오. 자, 북한 주민들도 이 더위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남겨주신 분도 계시고요. 부산에서 남깁니다. 4316님 그리고 광주에서 듣고 있어요. 4728님 정답 대동강입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어요. 자, 첫 번째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서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 맞아 통일 배우기 오늘의 상식 퀴즈 두 번째입니다. 한반도, 우리 한반도 땅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조선팔도였잖아요. 뭐 황해도, 경기도, 또 평안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쟁으로 한국전쟁 이후에 분단된 도가 있습니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같은 지명이 대한민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는 도가 있습니다. 유일해요. 자, 대한민국 이 남쪽에도 이 지명이 있고 북한에도 이 지명이 있는 같은 명칭의 도를 갖는 원래는 하나였지만 지금은 분단돼 있는 이 도는 어디일까요? 이거 주관식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맞히실 수 있겠지만 보기 드립니다. 자, 1번 강원도, 2번 황해도, 3번 경기도. 1번 강원도, 2번 황해도, 3번 경기도입니다. 정답하시는 분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직 보기도 안 드렸을 때 어떤 분이 뭐 이거요 하셨는데 누구라고나 안 알려드려야지. 자, 분단된 도예요. 되게 안타깝잖아요. 원래는 하나였지만 우리 민족을 또 이 한반도를 상징하는 듯 이 도만큼은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명이 우리 남해도 있고 북한에도 있거든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이 비행기를 안 타더라도 또 바다를 보기 위해서 충청도도 많이 가시지만 여기도 많이 가세요. 강릉이나 뭐 속초, 양양 이런 곳이 있는 곳, 여기 그리고 금강산도 이 도에 속해 있습니다. 북한의 이도예요. 자, 1번은 분단된 도는 어디일까 맞히시는 겁니다. 1번이 강원도, 2번이 황해도, 3번 경기도입니다. 자,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남겨주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신청해 주셨는데요. 현석주 이계영의 음성으로 빠른 곡 버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썸머 스페셜.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OFD 썸머 스페셜 기간에는 통일 배우기, 북한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고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더 품어보는 그런 시간들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통일 상식들 매일 두 문제씩 드리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얀바도 땅에 분단된 도가 있어요. 유일하게 남한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는 명칭이 같은 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강원도였습니다.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지도를 펴보면 남쪽에도 북한, 강원도가 있고 또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문자를 주셨어요. 빨리 통일이 돼서 지금 우리의 강원도가 강원남도가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하셨는데, 생각만 해도 참 설레고 그렇지요. 하나 될 그날을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북한 성도 위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는 좋은 프로 감사해요 하시면서 3094님도 정답 남겨주셨고요. 이번에 여름휴가 강원도로 갈 계획입니다 하신 분도 계셨는데, 가셔서 이왕이면 고성에 있는 통일전망대도 가시고 북한 땅 보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시간 나시면 우리 강원극동방송 속초에 있으니까 들러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 드릴 텐데요.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 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김.
0: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 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개별 연락을 드릴 거예요. 답장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시고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7754님 극동방송의 서머 스페셜 들으며 강원도 가는 중이시래요. 아이들이 정답 강원도 라고 외치네요 하셨는데 충전의 시간 행복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요. 또 시간 되실 때 저희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더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7303 성도님은 친정아버지가 강원도 평강의 고향이라고 또 그리워만 하시다가 천국 가셔서 아쉽기만 한 곳이에요 하셨는데 이 분단된 도가 하나 되듯 또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겠지요. 오늘 행정 지역을 가지고 문제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극동방송은 통일 이후를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13개 극동방송과 함께 북한의 13개 행정구역의 각 중심지에 극동방송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양강도와 자강도에도 극동방송이 세워져야겠지요. 그래서 각 지사별로 매칭해서 기도로 심고 있거든요. 복음 통일에 될 그날 그리고 진짜 하나가 돼서 북한 땅에 극동방송이 각 지역 13군데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통일 배우기라는 서머 스페셜 특별 코너로 함께하니까 어떠세요? 예, 통일에 대한 또 북한 땅을 향한 기도의 마음이 더 깊어지셨을 줄 믿습니다. 내일도 이번 주는 저 혼자 하니까 그래도 조금 허전해하지 마시고 또 함께하시면서 또 다른 통일의 배움도 알아가시고 마음도 더 크게 품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에요. 예수 따라가며 11.50의 찬양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OFP데이 서머 스페셜 저는 극동방송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0: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 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는 7월 13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여수제일감리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신임 여수시장과 시의회 관계자, 선 박람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등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선 박람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총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총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 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 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 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 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10-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예술 컨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0: 북녘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할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13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두시왔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월요일 오후죠. 썸머 스페셜도 어느덧 두 번째 주를 맞았네요. 여름은 참 신기합니다. 밖에 잠깐만 나가도 오늘 정말 덥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이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 당연한 건데, 근데 정말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원한 음료를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늘을 찾고요. 또 에어컨 바람도 찾는 곳으로 또 이렇게 발걸음이 저절로 옮겨지는 이 무더운 여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도 가끔은 더위를 먹을 때가 있죠. 걱정이 쌓이고 일상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까지도 지쳐지는 그 지치는 날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또 그리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쁜 마음을 회복하며 또 감사는 또 함께 또 우리 마음속에 채워가는 그런 시간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 한 곡과 함께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또 마음을 시원하게 시켜주는

이 2시의 방송 하나님의 바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무더운 월요일 오후 더위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원한 쉼을 누리는 2시 지금 바로 썸머 스페셜 오늘도 함께 출발합니다. 첫 번째 찬양 손경민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살겠네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네 라는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게 참 중요하죠. 네, 우리는 모두 살아야 됩니다.

죽을 자가 아니라 살아야죠. 그런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바라기는 우리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은 언젠가는 육신의 삶은 끝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삶, 그 삶을 바라보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때 오늘의 삶이 또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날씨가 많이 덥고 오늘 삶,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날씨의 더위뿐만 아니라 내 삶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인 내 앞에 삶을 바라보며 탄식하기보다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지금의 아픔, 지금의 상처는 아마도 바늘끝 모양의 작은 점 하나보다 더 작을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정말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손영훈 목사님 그 순교 기념관에 공항, 여수공항 뒤쪽에 있잖아요.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손영훈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우리 손영훈 목사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늘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순교자의 피를 머금은 이 땅 가운데 또 귀한 우리 전남 동부 지역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문자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분씩 한 분씩 소개하면서 방송 이어가고 싶습니다. 생방송이니까 또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또 소개할 수 있죠. 네, 우리 0782님부터 소개를 할까요? 미용실에서 예쁘게 머리 손질하면서 듣고 계시네요. 어떻게 미용실에서 듣고 계시죠? 네, 미용실에서 이어폰을 듣고 계신가 아니면 스피커를 듣고 계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미용실에서 방송 듣고 계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문자를 남기셔서. 그리고 우리 907님께서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시면서 양평에서 듣고 계신데 32도 날씨 오늘은 집에서 계속 더우니까 집에서 듣고 계시군요. 네, 이렇게 오늘도 문자 또 남겨주고 계십니다. 9396님께서도 문자 남겨주셨네요. 출석 체크합니다.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기준 문제도 올려드려야겠죠. 우리 3263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차 안의 온도가 35도라고. 야, 오늘 밖에다 차를 대면 문을 여는데 그 순간 그 차에서 나오는 그 열기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한 30초 정도는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아무튼 저와 같은 마음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30초 정도 문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앉아서 들어갔는데 엉덩이가 너무 뜨거운 거 있죠. 요즘 날씨 정말 장난 아닙니다. 우리 829님도 함께 듣고 계시네요. 네, 오늘 2시였습니다. 출석체크 문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네, 퀴즈 문제 올려드릴 텐데 오늘도 함께 풀어가면서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문제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퀴즈 문제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네요. 넌센스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풀 수도 있고 또 안 믿는 분들도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안 믿으시는 분들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교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이 있습니다. 국은 무엇일까요? 자, 교회 사람들이 정말 가장 좋아하는 국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계속 멘트를 드렸었거든요. 이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오늘 찬양하자고 멘트를 드렸었는데 다 유거했습니다. 자, 교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 이 국은 뭘까요? 네, 지금 바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신 걸 보면서 조금씩 힌트를 드려보는 걸로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을 하시는

0: 분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물 협찬도 있습니다. 선물 협찬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2시에 왓슨네카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정답 올려주고 계신데요. 호박국이요. 야, 이렇게도 되네요. 이렇게도 올려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 네, 정말 다양한 답들이 올라오고 계신데요. 네, 거의 모든 분들이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일단 제가 나중에 글자 수도 함께 올려드리면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네요. 이런 국자가 들어간 것도 있네요. 네, 다양하게 올려주고 계신데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올려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다양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우리 4696님도 함께 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3263님 정답으로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왜냐면 정답을 미리미리 말씀을 안 드리니까 나중에 정답 발표를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바로 조금씩 시간하는 대로 올려보겠습니다. 4310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5016님도 함께 맞춰주고 계십니다. 아, 찬양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0782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들어가기 전에 힌트를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야, 어떤 분은 한국! 아, 이렇게도 문자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힌트를 두 글자라고 힌트를 드려봅니다. 힌트는 두 글자. 네, 이곳을 향한 네, 또 교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이 있다라고 하니까 한국이라고도 올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맞네요, 말이.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지금 오늘 문제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방향이기도 하지만 네, 감사드립니다. 또 일부러 이렇게 올려주신 것 같아요. 예, 재밌게 또 문자를 올려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그리고 그 정답만 올려주시기보다는 또 혹시 듣고 싶은 찬양이나 또 어디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잠시 해봅니다. 또 오늘 문자 한 번도 올려주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좀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 번도 문자를 안 해봤다 이런 분들 좀 도전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9750번. 아, 이 찬양이 조금 가사가 참 의미가 있긴 한데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라고 돼 있어서 내가 이 찬양을 올릴까 말까 지금 잠시 고민하고 있거든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아, 찬양은 너무 좋은데 좀 다른 찬양 할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찬양 있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 이 찬양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0: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나라사랑 축제 이번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도 되겠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하여 또 이 나라가 독립하기까지 또 그리고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의 감동에 우리 애국된 한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이번 나라사랑축제가 여느 다른 날과 같을 것이다, 작년이랑 같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8.15 또 나라사랑을 그 달을 함께 보낸다면 너무나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8월 13일 이 시간만큼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우리들의 마음으로 또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지금까지 피를 흘려주신 그들의 마음, 호국 영령들의 또 그리고 그들의 마음, 순교의 마음, 그들의 피 흘림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도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마음을 함께 모아봅니다. 이번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나라사랑축제는 여수시 세계선 박람회와 함께 만나는 또 은혜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또 그리고 국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회 또 중요한 자리에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전국 13개 지사에서의 또 활동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의 어린이들이 700여 명의 이상의 학생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아까 소개될 때 종합예술 콘텐츠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종합예술 콘텐츠, 말 그대로 진짜 종합입니다. 정말 다양한 은혜의 장면들 또 예술 공연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 은혜의 현장을 우리 가족과 함께 참여하시면서 또 나라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함께 불태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인데 또 그리고 낮에 햇볕이 내려지는 그것도 아니고 또 진남 실내 체육관에서 하는 행사인데 충분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또 감동적인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매일매일 소식을 전하지만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지금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남겨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가 안내됩니다. 그러면 링크를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티켓 발권이 되고요. 발권이 되는 즉시 들어가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왜 자격이 주어진다면요, 좌석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3천석이고요. 진남 실내체육관의 공간적 더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최대로 많이 입석을 하셔도 3천석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지금 600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한 주만 나갔을 뿐인데 거의 600명에 달하는 분들이 지금 신청해 주고 계신데 조금 있으면 티켓이 아무래도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고 있고요. 혹시나 그때 가서 들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 있으셔도 이미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해 주시고 특별히 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또 무대이기도 하고 우리 어른들도 함께 참여하는 은혜의 현장이지만 혹시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전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축제라고 두 글자 신청하시고 혼자만 오시지 마시고 또 주변에 아이들이 있다면 또 가정이 있다면 함께 가족별로 함께 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티켓료는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공짜니까 꼭 이번 나라사랑축제에 함께 자리를 참석하시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찬양, 앞선 찬양을 제가 안 올려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우리 011님께서 나는 바보가 좋아 라고 문자를 올려주셨어요. 나는 바보가 좋아.

네, 자신감이죠? 그러면 희주일에 우리도 이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면 정말 은혜가 되거든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라는 곡인데 함께 듣고, 그리고 이어서 신청 찬양 6496님의 찬양입니다. 6496님의 나의 등 뒤에서 두 곡의 찬양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0: 와! 여름이다!
1: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1: 여기는
4: 여기는
0: 여기는 극동방송 썸.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 왔습니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33분 7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듯 해서 퀴즈 문제 한 번만 더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세터민, 또 탈북민 목회자 부천 더드림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과 또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며 목회를 이어가고 계신 엄유한 목사님의 칼럼 이야기 오늘도 이어드립니다. 오늘 퀴즈 문제는 교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이 있다면 어딜까? 자, 교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이 있습니다. 이 국은 어딜까? 두 글자고요. 힌트를 드렸습니다. 두 글자니까 교회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이라고 하니까 한국이라고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하박국이라고 올려주신 분들도 계신데, 네. 국이 어딜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국, 그 사모하는 국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칼럼 후에 찬양 한 곡 하다 보면 칼럼 뒤에는 또 이렇게 맞추는 시간이니까 칼럼이 올려지는 동안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이 유료 문자고요. 그리고 동일한 번호로 나라사랑 축제도 축제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글자 축제라고 남겨주시면 나라사랑 축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칼럼 이어갑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무더위가 한창인 지금 썸머 스페셜을 통해 여러분들의 더위를 시원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기 위해 15년 전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와서 부천 더드림교회를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엄유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순천에 있는 어느 병원의 소아과 과장으로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생님은 믿지 않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의 삶입니다. 어느 가난한 집의 아이가 급하게 병원으로 왔는데 퇴근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생님은 그 아이를 위해 퇴근 시간을 미루고 직접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병원비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라도 어려운 이웃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소아과 과장님이 지키는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바로 철저한 하나님 우선주의라고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고 퇴근하기 전에 기도로 마무리하며 주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먼저 드린 후 다른 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말은 처음 할 일을 말합니다. 일을 할 때는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호우

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할 일은 그 사람을 건져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공호흡을 하고 마른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바쁜 일정에 쫓기며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 연발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고 속으로 기도 모임에 참석할 시간이 없고 예배도 늦게 왔다가 일찍 나가거나 겨우 참석하며

0: 결과를 초래하고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죠. 네, 중요한 말씀 함께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 주님 제일주의로 우리 함께 오늘도 이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왕이시니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찬양한 줄 믿고요.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은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 모두 천국을 향해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믿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죠. 보물과도 이거는 누려본 사람이 알 수 있는데 아 빨리 누려야 되는데 그쵸?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오늘도 함께 애청해 주시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999님과 1994님 마지막으로 두 분 올려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올려주신 분들 두 분을 제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0999님과 1994님 특별히 0999님은 21살이라고 합니다. 내용 지금 학교 가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문자를 남기셨는데 우리 0999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한번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길이 살겠네 찬양 이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과 세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금은 권리일까 의무일까 아니면 착취일까 궁금하죠. 영국의 코벤트리 시의 고다마라는 시장 부인이 나체 동상이 코벤트리 시의 시청 앞에 있습니다. 이 코벤트리 시는 옛날에부터서 이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착취하기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로버 자동차 공장, BMW 자동차 공장 있는

공업 도시인데 세금 착취가 너무 심해서 그 코벤트리 시 시장의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세금 좀 감면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남편은 그걸 듣지 않고 당신이 만약에 우스갯소리겠죠. 발가벗고 시위를 돌아다니면 내가 그 말에 참고화해서 듣겠다, 들어주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실제로 이 시장 고다바라는 시장 부인은 나체로 말을 타고 시내를 돌았습니다. 이것을 안 코벤트리 시 주민들은 그날 그 시간에 모든 문의 창문을 닫고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장은 이에 굴복하고 시민들의 이 노동자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고 합니다. 벨기에 브뤼셀 광장에도 도심 한 광장에 손목을 스스로 잘라서 바다에 던지고 있는 노동자의 상이 있습니다. 이 도시에 얼마나 세금이 가중하든지 노동자가 자기 손목을 잘라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모양의 동상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금의 문제는 우리 생각을 우울하게 합니다. 정말 어떤 분은 세금이 무서워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더군요. 예수님도 이 세금 문제로 시험을 당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시민들은 두 가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로마에 내는 일반 세금입니다. 삭개오는 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세금에 대하여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중의 질문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시도를 바리새인들이 참 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질문의 함정을 잘 피해 가십니다.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한다 하면 민족의 배신자가 될 것이고 내지 말아야 한다면 로마에 반역한 사람이 되어서 당국에 고소할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이 질문의 함정을 예수님은 지혜롭게 피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입니다. 아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일어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 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오늘은 성전세에 대하여 다중 질문을 해서 질문의 함정을 파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님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시되 내신다. 반세계를 받는 자는 세리와 다른 직업으로서 성전에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성인이 되면 반세계의 성인이 이틀분 일한 임금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만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예로운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명예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탈북자가 한국에 와서 취직을 했는데 월급 명세서에 여러 가지 세금이 공제되어 있더랍니다. 그때 이 북에서 온 분이 나도 대한민국 진짜 국민이라는 생각에 너무 감격스럽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야 하는가? 예수님의 대답은 내야 한다입니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금을 면하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 왜이 일을 세금을 내셨을까요? 첫째로 이 세금을 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로 또는 하지 않는 일로 실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기적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비판을 받습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비판을 받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합니다. 순복음 교회만 하더라도 1년이면 수십억씩 구제비로 사용합니다.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로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을 때에 부속 건물을 지으려고
구입해놓은 교회 근처의 땅을 팔아서 100억 원을 마련해서 소상공인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현금 지원을 했습니다. 꼭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0: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선포하셨음에도 성전세를 낸다. 그 자체가 모순이죠. 그러나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시비거리가 되고 다툼의 소지가 되면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되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회 질서를 지키고 사회 규범이 되는 일을 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영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빛나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어떤 연거로든지 세상에 시험거리를 주면 안 됩니다.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세상이 실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어린 나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우리 성도들의 행실과 교회의 어떤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본인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실족할까 봐서 성전세를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로 성전세를 내는 방법을 통해서 누가 물질을 지배하고 누가 세상 지배자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낚싯대를 가져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가 고기 입속에 한 세겔의 동전을 꺼내 세금을 내라고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모두가 놀랄 일이지요. 이런 일은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사회 질서를 존중해 주시는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을 좀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정말 이렇게 하실까? 여기는 어떤 예외도 핑계도 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보고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은 보다 정의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사회 질서를 존중해 주지만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긴장했지요. 어떻게 세금을 내시나? 베드로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예상밖의 방법을 취하십니다. 예수님은 낚싯대를 가져와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 고기 입속에 한 세겔의 동전을 꺼내서 세금을 내라고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모두가 놀랄 일이지요. 이런 일은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영성과 하나님의 신령함으로 세상을 잠잠하게 해야지 힘과 세를 가시함으로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기도와 신령함으로 표적과 기사로 세상을 주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일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회 질서를 존중해주되 영적 주도권을 잡고 사회를 선한 길로 이끄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3-4605 함께하는 은연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0: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셨어요? 자, 어제 오늘 예배 드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뜨거운 날씨, 뜨겁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좋은 날씨,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또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날도 덥고 푹푹 찌는데요, 우리 오늘 도전 찬양 해볼까요? 도전하기 좋은 날입니다. 네, 새끼라에서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방학생, 무교생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은 교회 잘 다니시는 분하고도 통화를 하고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에게 제가 바로 사전 섭외 없이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를 겁니다.

0: 전화를 걸어서 제가 앞소절 노래를 잠깐 부르면 이어서 노래를 조금만 부르게 되면 선물 받게 됩니다.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제가 학교 종이 하면은 상대방이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딩동댕이에요. 그러면 선물 받는 겁니다. 산토끼 그러면 토끼야 이렇게 하면은 딩동댕. 자, 샵 1069 이 시간대는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도전하고 두 글자를 보내시는 분께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리면, 그래서 앞소절 찬양 복음성가도 되고 찬송가도 될 텐데 살짝 부르면요, 이어서 부르는 게 부르면은 여러분에게 이제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때그때마다 이제 곡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운전하시는 분은 조금 참으세요. 운전하시는 분은 내가 정차할 수 있다 뭐 이런 분만 보내셔도 좋고, 운전하는 분 빼고 도전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샵 1069 도전뿐만 아니라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보내시면 제가 여러분께 전화를 드려서 일단은 이어 부르면은 선물인 거예요. 이어 부르면은. 자, 도전. 일단은 먼저 아주 빠르게 보내신 분에게 제가 한번 도전을,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게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어떤 곡이 나갈지는, 자, 이 곡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 곡을. 자, 이분에게 도전. 잠깐만요. 오. 벌써 도전 많이 주시네요. 샵 1069번으로 도전. 어플 메시지로 도전 두 글자 주시면 제가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238. 7238. 신호 갑니다. 거의 쉬운 문제로 해요. 쉬운 찬양으로 제가 합니다. 이어서 부르시면 됩니다. 7238번님 도전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아, 일반 전화로 하거든요. 안타깝습니다. 바로 다음 분에게 넘어갑니다. 바로 다음 분에게. 자, 다시. 8580번. 8580번님께 전화합니다. 8580번님.
1: 여보세요?

0: 할렐루야. 정답.
1: 감사합니다.
2: 혹시 운전 중이에요?
1: 아니에요. 남편이 운전하고 있어요.
2: 남편 운전하고 조수석에 있고요.
1: 네.
2: 라디오를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1: 네네.
2: 어디서 어디 가는 길이에요?
1: 아,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2: 예.
1: 선풍기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2: 선풍기 사러 가고 있어요?
1: 사가지고 집으로 가고
2: 있어요. 아, 선풍기 사서? 선풍기 네. 사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 어느 지역이세요?
1: 아, 여기 인천.
2: 예.
1: 서창동입니다.
2: 인천 서창동에서.
1: 네. 아,
2: 많이 덥죠, 지금.
1: 너무 더워.
2: 네. 선풍기 좋은 거 사셨어요?
1: 네, 네. 아주 업소용으로 큰 거 샀어요.
2: 업소용으로.
1: 네네.
2: 아, 뭐 업소 하세요? 혹시 그런.
1: 아니에요.
2: 그런 건 안 하는데 집에다가 큰 거 하나 네. 두자.
1: 네네.
2: 평소에 극동방송 이렇게 잘 들으세요?
1: 아유, 엄청 잘 듣죠.
2: 엄청 잘 들어요?
1: 네네.
2: 인천 지역이 보니까는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1: 네? 아유, 엄청 사람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2: 그니까요. 빨간색 스티커도 네. 제가 많이 봤는데.
1: 아, 네네.
2: 어, 교회는 혹시 본인 소개 가능해요?
1: 아, 저는 강화 미르교회에 다니는 김임선 사모입니다.
2: 아, 사모님이시구나. 아.
1: 네네.
2: 강화 미르교회.
1: 네네.
2: 교회는 또 강화 쪽이시군요.
1: 예, 강화에 있습니다. 교회.
2: 옆에 운전하시는 분은 목사님이시고.
1: 네네.
2: 아, 오늘 또 어제 참 수고 많으셨고 오늘 쉬는 날에 선풍기 사러 갔다가
1: 네.
2: 그렇구나. 사모님 김인

0: 임선 사모님.
1: 임금님 임선.
0: 임선. 아, 임금님
1: 네네.
0: 임선 사모님.
1: 네,
0: 언제부터
1: 네네.
0: 들으셨어요, 극동방송은?
1: 아, 저는 맨날 제가 운전을 자주 하기 때문에,
0: 네네.
1: 예, 네, 극동방송 많이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더 많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성도들도 많이 듣고
1: 네.
0: 있어요?
1: 우리 미르교, 강화에 있는 미르교회는
0: 네.
1: 좀 나이 드신 거의 7, 8세 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0: 네네.
1: 네, 뭐, TV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래서 우리
1: 네네네.
0: 사모님께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그
1: 네.
0: 핸드폰에다가 극동방송 어플 그 다운로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1: 네네.
0: 좀 많이 알려주세요.
1: 네,
0: 그 TV 안볼
1: 알겠습니다.
0: 때는 그 핸드폰 딱 누르기만 하면 라디오가 나오니까.
1: 그렇죠. 그렇게
0: 예.
1: 하겠습니다.
0: 자, 우리
1: 네.
0: 극동방송에서 선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사모님? 응?
1: 없어요. 처음이에요.
0: 없어. 처음이야. 와.
1: 네.
0: 어떤 선물이 있는지 아세요? 새끼라에?
1: 새끼라에 여러 가지 선물이 있던데, 목사님 뭐 할까요?
0: 자, 목사님은 운전 열심히 하시라고 하시고, 네.
1: 네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1: 아,
0: 라라스팜에서
1: 저는 그냥
0: 두부밀 담,
1: 그럼
0: 예.
1: 저기 주얼리 할게요.
0: 주얼리.
1: 네네.
0: 아, 또 주얼리 하면 이거 목사님이 낄 틈이 없으니까,
1: 네.
0: 그래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먹는 거
1: 아,
0: 하나.
1: 감사합니다.
0: 하나 더.
1: 소곱창 드세요, 그러면.
0: 소곱창.
1: 네.
0: 알겠습니다. 주얼리하고 소곱창.
1: 네.
0: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1: 아이,
0: 운전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께 사랑의 메시지 한번
1: 감사합니다.
0: 날려볼까요?
1: 네, 목사님 너무 사랑해요. 평생 잘 건강하게 지내다가 하나님 나라 갑시다.
0: 아멘. 와우. 감사합니다. 우리 강화 미르교회 우리
1: 네.
0: 김인선 사모님. 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선풍기로 더욱더 시원한 여름 나시고요.
1: 네.
0: 오늘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환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어노인팅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월요일.

0: 토요일에 한번 도전 찬양을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운전하시는 분 빼고요. 아까 사모님처럼 통화 가능하신 분들이 샵1069 문자나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를 주시면 제가 여기 문자 사이트를 보고 여기서 그냥 마구잡이로 골라서 전화를 드립니다. 찬양 앞소절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주 안에 하면 거기서 있는 나 이렇게 하면은 딩동댕 선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선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우리 방학생들 말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자 일반 전화로 갑니다. 이번에 0692번 희주일 노래 희주일 찬양 제가 앞부분 살짝 부를 겁니다.
1: 여보세요.
0: 내일 일은
1: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 와우. 아니 이제 컬러링이 희주일이길래 혹시 이 곡을 알까 제가 살짝 이렇게 두려웠는데 알고 계시네요.
1: 네네 알고 있었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운전 중 아니시죠?
1: 네네.
0: 어느 지역에서 지금 전화 받고 계세요?
1: 지금 평택 쪽에서 전화 받고 있습니다.
0: 평택에서 전화 받고 계세요?
1: 네네.
0: 일하시는 중에 전화를 받았나요?
1: 네네.
0: 어떻게 일하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죠?
1: 제가 이제 배달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1: 민물고기.
0: 민물고기 배달.
1: 네네.
0: 매운탕 뭐 이런 거요?
1: 네. 아니요. 도소매 하고 있습니다.
0: 예?
1: 도소매. 어버한테
0: 도소매. 아 그렇군요.
1: 예, 시장이나 음식점에나
0: 보면은. 그렇군요. 지금 잠깐 네네. 쉬는 시간이세요? 예?
1: 네네.
0: 언제부터 이 방송을 들으셨어요?
1: 저는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중학교 때부터.
1: 네.
0: 그러니까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면? 목소리만 들어서 제가 감이 안 오는데 몇 학년인지.
1: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0: 중학교 때부터 30년 동안 상당히 네네. 오래 들으셨네요. 극동방송을.
1: 네. 오래 들었습니다.
0: 어떻게 그 본인 소개 좀 가능하세요? 어디 교회 누구신지?
1: 저는 월산 침례교회 최성현 전도사입니다.
0: 전도사님이시구나.
1: 네.
0: 오늘따라 어때 교육자분들하고 이렇게
1: 최성현입니다.
0: 최선형.
1: 최성현.
0: 최성현 전도사님.
1: 네네.
0: 사역을 하시면서 또 평일에는 또 일도 하시면서.
1: 네, 맞습니다.
0: 월산 침례교회.
1: 네네.
0: 아유, 그렇군요.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또 방송을 들으시면서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네.
0: 지금 혼자 계세요?
1: 맞습니다.
0: 지금 혼자?
1: 네, 지금 혼자 있습니다.
0: 문자를 가끔 보내셨나요? 새끼라에?
1: 네, 가끔 보내긴 했었습니다.
0: 가끔 보내긴 했었어요.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네네. 저는 주얼리요.
0: 주얼리 누구 선물하게 사모님?
1: 네네.
0: 저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 다. 주얼리를 받으면 하나를 더 드리는 이 비밀을 갖다가. 자, 그럼 전도사님 가정에는 또 하나 더 어떤 거 드릴까요?
1: 유산균 받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유산균. 예. 자, 네. 새끼라. 극동방송 30년 들으셨는데 올해 70년이잖아요.
1: 네네.
0: 뭐가 좋은가요? 극동방송 또 새끼라가.
1: 이제 믿지 않는 분들 이제 네. 전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0: 예.
1: 그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예예.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애청해 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네네. 극동방송 알려주시고 예.
1: 네네.
0: 오늘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내일 일은
1: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0: 감사합니다.

0: 내일일은 난 몰라요. 이재영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전이라고 샵 1069 문자로 아니면 극동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바로 전화를 드립니다. 찬양 제가 앞 소절 잠깐 부르면 이어서 딱 부르는 분께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근데 지금은 거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죠. 혹시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써주시면은 그분은 당첨 확률이 더욱더 높습니다. 높아요. 자, 이번에는 어떤 찬양으로 제가 도전을 맞아 드릴지 이분에게 한번 해볼게요. 0882번 0882번 자, 어떤 곡이 나갈지 어떤 분이 받을지 받자마자 바로 합니다. 받자마자
1: 받자마자
0: 너는
1: 당장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0: 할렐루야.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지금 보니까 엄마 목소리가 들렸다가 우리 자녀 목소리인 것 같은데.
1: 네.
0: 맞나요?
1: 네.
0: 같이 지금 자녀랑 같이 있는 거죠?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오, 몇 학년이에요 지금?
2: 3학년이에요.
0: 3학년. 지금 뭐 하다가 엄마하고 지금 전화를 받은 거예요?
2: 응? 숙제하다가요.
0: 숙제하다가 집에서?
2: 아니요. 돌봄센터에서요.
0: 돌봄센터에서? 응. 어디 있어요? 돌봄센터가? 대한민국 어디 있어요 지금? 어느 지역에?
2: 익산이요.
0: 익산. 전라북도 익산의 돌봄센터에서? 근데 네 돌봄센터에서 엄마랑 같이 있는 거예요?
2: 아니요, 선생님도 두나 있어요.
0: 선생님도 있고, 저기, 어머님.
1: 네.
0: 어머님이 거기 뭐 선생님이신 거예요?
1: 아니, 여기 이제 데려다 주면서요. 예. 제가 차에서 문자 보냈거든요.
0: 아, 차에서 문자 보내고 지금 도착해서 아들이랑 같이 돌봄센터에 있는 거군요?
1: 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랑 함께, 이게 지금 제목이 뭔지 아세요, 찬양? 예?
1: 제가 가사는 아는 제목 잡고.
0: 너는
1: 한장 너머로
0: 야곱의 축복.
1: 아,
0: 야곱의 축복. 예. 오늘 문자 처음 주신 것 같은데. 새끼라에는
1: 그런가요?
0: 네, 예, 맞죠.
1: 네.
0: 방송은 언제부터 본인 소개 혹시 가능합니까?
1: 지금 저기 여기서 예. 기계 제가 얘기를 드리기가 예? 좀 그래가지고.
0: 아, 그래요. 예, 곤란하면은 괜찮습니다. 곤란하면은 방송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방송은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0: 네.
1: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셨던 분들이 이제 문자 신청하셔가지고
0: 네네.

0: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것도 듣고 이렇게 네 이동할 때 자주 들었어요.
1: 이 방송 이 새끼라라는 네. 방송을 옛날부터 들으셨구나.
0: 네네.
1: 오늘 문자는 처음 주셨고.
0: 네네.
1: 네. 자 오늘 이렇게 연결됐는데 어떤 선물 드릴까요?
0: 아무튼
1: 먹는 거 옆에 우리 아들이 먹는 거 뭘 주면 좋을까요? 응? 불러드려요? 불러드려요?
0: 네네.
1: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세트, 강화성 김치의 순무 열무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 커피스토리에서 커피,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OJ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우리 친구가 옆에서 뭐가 있어요? 원하는 게?
0: 아니, 연어 주세요. 연어.
1: 연어. 알겠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활발해지네.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봐요? 아들이?
0: 아니요.
1: 예?
0: 아니요. 감사합니다.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 앞으로 애청 많이 해주시고 네. 오며 가며 늘 안전운전 해주시고 자 다음에 또 한번 또 도전 한번 해주시고요. 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너는
2: 담장 넘어로
1: 담장 넘어로 빠든 나무 알지?
0: 네. 네,
1: 자 야곱의 축복이 그 가정에게 가득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곡 나누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소리엘의 야곱의 축복 전해드렸습니다. 3시 25분 전국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께 제가 선정해서 전화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찬양도 듣고 즐거운 시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제가 이제 여러분 알만한 쉬운 찬양으로 제가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는 분께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 나 극동방송에 할 말 있다, 김인수에게 할 말 있다 이런 분들 또 더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볼까요? 오늘도 역시 도전이라는 문자가 아주 넘치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여기서 눈에 띄는 문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9113번님에게 하고 있어요. 9113번. 대산을
1: 넘어 홍곡에 가.
0: 축하드립니다.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자, 라디오 옆에 꺼주시고 라디오.
2: 네, 껐어요.
0: 네. 어디에 누구신지 한번 밝힐 수 있나요?
2: 아, 네. 목포에 살고 있는.
0: 네.
2: 목포의 영성교회, 영성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혜숙 집사입니다.
0: 강혜숙 집사님.
2: 네.

0: 옥포 무슨 교회요?
1: 영성 성결교회.
0: 영성
1: 성결교회.
0: 성결교회 강혜숙 집사님.
1: 네.
0: 야, 우리 지금 퇴근길이라고 그럼 운전 중이십니까?
1: 네, 차
0: 차
1: 세웠습니다.
0: 세웠습니까? 이 시간에 항상 퇴근하시나 봐요.
1: 네.
0: 퇴근 시간이 너무 좋네.
1: 아, 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0: 항상 그럼 퇴근길에 새끼라 들으세요?
1: 네, 항상 이 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고맙습니다. 언제부터 극동방송은 이렇게 애청하고 계십니까? 응?
1: 38살 때 정도 들었던 것 같긴 한데요.
0: 예.
1: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0: 38살이면은 지금 저몇 학년 몇 반인지를 몰라서. 예.
1: 5학년 4반이요?
0: 아이, 꼭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4학년 초반인가, 뭐, 아, 얼마 안 되나 해도 꽤 되셨구나, 아무튼.
1: 네.
0: 와, 옛날부터 들으셨구나. 목포. 그러면은 목포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5년 그 정도 됐는데, 꽤 오래 목포극동방송을 듣고 계셨네요.
1: 네네.
0: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자, 우리 방송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 내가 이말꼭 하고 싶다, 아니면 누구에게 꼭 내가 이 얘기 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세요?
1: 어제가
0: 네.
1: 저희 교회가요, 큰 행사가 있었어요.
0: 네.
1: 네, 큰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30년 넘게 목회하시다가 저희 목사님이
0: 네.
1: 어제 이제 추대식을 했거든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요.
0: 네네.
1: 예, 네, 그래서 보내는 입장에서 너무 이제 그 강단에서 내려오시는 그 마음이 이분도 왠지
0: 네.
1: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나려고
0: 자, 원로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1: 양성택 목사님.
0: 양성택 목사님께 지금 마음의 편지 한번 보내실까요? 목사님 하면서. 아, 큰일 났네. 예. 자, 목사님하고.
1: 목사님, 그동안 표현은 안 하고 살았지만 항상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눈도 느꼈고, 사모님, 우리 사모님 항상 지금까지 이길 걸어오시면서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앞으로 이제 더 건강하시고 두분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강혜숙 집사님께서 우리 양성택 목사님과 사모님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셨나 봐요. 예.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강혜숙 집사님 선물.
1: 네.
0: 어떤 선물?
1: 아,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냥 드리셨으면
0: 얼른
1: 좋겠어요.
0: 빨리 빨리 저희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예,
1: 아,
0: 빨리 좀
1: 그래요?
0: 부탁드릴게요. 예? 예?
1: 그러면은
0: 예.
1: 유산균을
0: 예,
1: 할게요.
0: 알겠습니다. 유산균.
1: 네네.
0: 유산균 드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하나 제가 드리고 싶네요. 예?
1: 아, 우리 목사님도 그러면은 유산균.
0: 목사님께도 유산균 예,
1: 네.
0: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 네네.
0: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예, 우리
1: 네.
0: 양성택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꼭 듣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오늘
1: 네.
0: 있었던 일,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께 꼭좀 얘기해 주십시오.
1: 네,
0: 예, 앞으로
1: 감사합니다.
0: 계속 우리 목포극동방송 애청해 주시고,
1: 네.
0: 대산을 넘어
1: 경복에 가도 가까운 데로 걸어가며
0: 고맙습니다.

0: 해산을 넘어 험국에 가도 쉐키나 찬양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도전 찬양 새끼라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69번으로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께 전화해서 찬양 앞수절 부르면 바로 이어서 부르면 선물입니다. 자, 특별히 방학이나 무교생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쉬고 있다 하시는 분은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써주시면은 이게 당첨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우리 방학생들, 교회 방학생들, 학교 방학 말고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좀 적어주시면서 도전이라고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플 메시지도 환영이고요. 자, 방학생이 지금 도전한 분이 계시네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 이 방학생 꼭 맞추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막 못 맞추시는 분도 계셔서 너무 안타까운데 꼭 맞추셔야 되는데 전화 자 다시 한번요. 3399번님 방학생
1: 안녕하세요. 통화 어시스턴트입니다. 본 통화는 내용이 녹음됩니다. 전화고신 분의 성함과 용건을 알려주세요.
0: 자,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도전이라고 문자 주셔서 전화한 거예요.
1: 전화가 연결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지금까지
2: 지내온 거
0: 그 다음은
2: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0: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축하드려요. 오.
2: 감사합니다.
0: 자, 지금 운전 중 아니시죠?
2: 네, 주차했습니다.
0: 주차했습니까?
2: 네, 맞습니다.
0: 뭐 앞부분 뭐 이상한 게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가 끝까지 했는데. 예?
2: 감사합니다.
0: 지금 혼자 계십니까? 차에?
2: 네, 차에 지금 혼자 하고 있습니다.
0: 어느 지역에서 지금 도전하셨어요?
2: 아, 저는 지금 평택에 있습니다.
0: 평택.
2: 예.
0: 아까도 원래 어떤
2: 집은 아산이고요.
0: 아산인데 평택에서 지금 전화를 받고 계시. 예.
2: 네, 맞습니다.
0: 원래 집은 충남 아산.
2: 네, 맞습니다.
0: 본인이 방학생 맞아요?
2: 네, 맞습니다.
0: 몇 년 방학생이세요?
2: 지금 한 1년 된 것 같아요.
0: 1년.
2: 예.
0: 그러니까 우리 방학생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정도는 분명히 맞출 것 같더라고. 예? 혹시 모태신앙입니까? 모태신앙?
2: 아, 모태신앙은 아니고 제가
0: 5살 때부터?
2: 예, 그 침례로 시작해서
0: 침례도 받고
2: 예, 맞습니다.
0: 교회 오빠 좀 하셨어요? 교회 오빠?
2: 교회 예, 교회에서 그 예. 집사님들이 제가 수원에 있을 때
0: 예.
2: 아산 오기 전에 이사 오기 전에 제가 네. 그 수원에 있는 그 수원 영락교회 예.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0: 아, 예, 예.
2: 그리고 거기에서 그 여자 집사님들이 네. 교회 오빠
0: 교회 오빠 그러니까 청년부하고 중고등부 때도 생활했으면 교회 오빠 좀 하셨을 것 같아서.
2: 네, 그냥 많이 하진 않았고요.
0: 네.
2: 네.
0: 근데 어떻게 지금 1년 쉬고 계세요?
2: 수원에 있을 때는 잘 저기 출석하고 했었는데.
0: 네네.
2: 여기 아산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정착을 못한 건지.
0: 아, 그래요.
2: 예.
0: 그 마음은 있겠네요, 그래도.
2: 아, 예, 마음은 예, 항상 있습니다.
0: 마음은 항상 있고, 네, 극동방송도 예. 수원 때부터 계속 들으셨고.
2: 네, 맞습니다.
0: 아.
2: 제가 운전하면서도 자꾸 듣고 있습니다.
0: 그러면 충남 아산에 있는 집 네. 근처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소개를 네. 시켜드릴 테니까 네. 이번 주부터 가는 걸로
2: 네.
0: 약속하시죠.
2: 네, 약속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기가 필요하거든요.
2: 네, 맞습니다.
0: 자, 축하의 선물 미리 드리고 싶어요. 어떤 선물 드릴까요? 다시 불러드릴까요?
2: 아니요, 대략 다 알고 있습니다.
0: 다 알고 있어요?
2: 아니,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고 뭐.
0: 그러면 제가 부를게요. 빠르게 부를 테니까 소곱창전골, 네.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도토리냉면, 유산균, 고급 김세트, 순무 열무김치, 연어회, 커피, 견과세트, 쭈꾸미세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0: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1: 네.
0: 아, 진짜 나중에
1: 네.
0: 배우자 감 생기면은 꼭
1: 네.
0: 연락 주세요. 제가 약속합니다. 그때
1: 근데 아직 제가
0: 따끈따끈한 주얼리로 보내드릴게요.
1: 나이가 지금 많이 좀 저기 해서
0: 아, 저기
1: 생각보다
0: 해서.
1: 좀,
0: 아무튼 그래도
1: 네.
0: 도전해야 될거 아닙니까? 도전. 그쵸?
1: 네,
0: 예.
1: 맞습니다.
0: 자,
1: 아,
0: 그리고
1: 연락, 예.
0: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1: 네.
0: 교회 가서 이제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야죠.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또 돌아와야 되니까.
1: 네,
0: 자, 저
1: 맞습니다.
0: 따라서 기도 한번 하시죠.
1: 네.
0: 좋으신 하나님,
1: 도우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아멘.
0: 아멘. 자, 우리 3399번님. 저희가 충남 아산이니까 대전 극동방송 통해서 건강한
1: 네.
0: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1: 네.
0: 이번 주부터 가는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1: 네.
0: 이번 주부터 가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예배 잘 드리고
1: 네.
0: 배우자 기도도 열심히 하고,
1: 네.
0: 그래서 꼭 주얼리 받으셔야 돼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예.
1: 네.
0: 감사합니다. 예.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1: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0: 고맙습니다. 네, 연락 드릴게요.
1: 네, 고맙습니다.

0: 크룩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전해드렸습니다. 새끼라 도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대부분 이제 교회 잘 다니시는 분 사모님도 있었고 전도사님도 있었고 집사님도 있었고 자 이제 방학생들 한번 연결해봤는데 방학생이 또 있네요. 방학생이 도전을 했습니다. 아, 이 도전 받아줘야죠. 받아줘야죠. 4366번님의 도전을 받습니다. 자, 어떤 찬양으로 해볼까요? 어떤 찬양으로? 아,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받자마자.
1: 여보세요?
0: 모든 것이
1: 주님의 은혜.
0: 오, 큰일 났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아이고
1: 죄송해요.
0: 모든 것이
1: 응? 따라해 봐봐. 방송
2: 방송?
1: 예.
2: 안 한다.
0: 자, 자 방학생 맞나요?
1: 해놨고.
0: 여보세요?
1: 아, 예, 죄송합니다.
0: 4366번님 방학생 맞아요?
1: 네.

0: 혹시 이찬양 모르세요?
1: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데요.
0: 아우, 맞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단어가 나왔어, 그 단어가.
1: 아,
0: 아,
1: 예.
0: 조마조마했는데. 모든 것이 은혜.
1: 아, 예.
0: 알죠?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다행이네요, 다행이야.
1: 아,
0: 어디세요? 어느 지역?
1: 부산입니다.
0: 부산.
1: 네, 자천동입니다.
0: 그래요. 사천동?
1: 예,
0: 좌천동,
1: 좌천동이요.
0: 좌천동. 옆에 어디 뭐 어머니 계시나 봐요?
1: 예, 제가 오늘 쉬는 날이라서
0: 네네.
1: 엄마한테 들렀습니다.
0: 엄마한테
1: 집에요.
0: 갔군요. 엄마도 부산에 계시고,
1: 엄마는 부산에 계시고 저는 김에 있고요.
0: 김해에서 부산으로 지금 왔군요.
1: 네네.
0: 몇년 방학이신 거예요?
1: 제가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0: 10년 좀 넘었어요. 그렇구나. 극동방송은 근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데, 어떻게 알고 듣게 되신 거예요?
1: 아,
0: 극동방송은?
1: 엄마 집에 오면
0: 네.
1: 24시간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0: 아, 우리 부산에 계신 어머니가 극동방송 애청자시구나. 그래서 옆에 지금 듣고 있다가 도전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면서 가면서도 우리 4366번님도 이 극동방송 좀 가끔 들으시나요?
1: 아니요, 죄송합니다.
0: 아니요, 괜찮아요. 죄송할 건 아니고,
1: 엄마 집에 먹으면,
0: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극동방송을 알게 되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1: 아, 예,
0: 하나님께서 우리
1: 죄송합니다.
0: 4366번님을 너무나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 감사합니다.
0: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맞죠?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오늘을 계기로 꼭 하나님께는 이제 돌아오셔야 돼요. 어떤
1: 감사합니다.
0: 상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시점을 통해서 이 방송 계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어머니랑 같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지. 예?
1: 안 그래도 엄마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0: 아유, 뭐 보나마나 어머니가 얼마나 지금 극동방송 옆에 듣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자, 우리 선물을 본인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좀 골라주세요.
1: 아니, 단백질하고요.
0: 네네.
1: 그러면 단백질하고 유산균이야.
0: 엄마가 혹시 유산균? 엄마는 유산균, 본인은 단백질. 혹시 김해에 교회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아니면 가실 교회가 있나요? 가실
1: 지금
0: 교회가
1: 가서
0: 있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꼭 가기를 소망하면서 그 결단으로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자, 어머니도 옆에 지금 듣고 계시죠? 자,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아멘. 잘하셨어요. 자, 우리 4366번님.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어머니에게 지금 할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고 또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그 김해에 있는 그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 이제 10년의 방학을 끝내시고 꼭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이제 방송도 꼭 들어주시고. 그래서 제가 교회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 4366번님 가정에 꼭 임하셔서 그 마음 열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꼭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까 남성분도 그렇고요. 제가 지금 방학을 다 연결했는지 모르겠는데 연결 안 된 분들은 방송 끝나고 전화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해 주셨는데 다 연락을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 다음에도 또 여러분의 도전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보물 퀴즈예요. 보물 퀴즈. 여러분 계속해서 이 새끼라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극동방송 사랑해 주시고요. 저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0: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1분 찬송, 순천 명성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 중화 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격려, 이런 제목입니다. 잘 아신 대로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입구까지 잘 인도했습니다. 80세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40년 동안 맡겨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이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여호수아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모세와 비교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직접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은 격려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두려움도 없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쌓였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40년 동안 이제 모세를 수종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그들의 완악함을 친히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지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더구나 가나안 땅은 이제 잘 아신 대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강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는 상대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때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큰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염려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약속과 격려와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이 격려의 내용 가운데 몇 가지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원리를 제시하십니다. 3절에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내가 약속한 땅이 아니냐. 그러니 너는 순종해서 그 발로 밟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가 발로 밟는 그 땅을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순종해서 들어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곧 순종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순종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동행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기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이제 모세를 수종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 했는가를 친히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함을 통해서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여호수아는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직접 격려하십니다. 6절에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는 아직도 충격 속에 있었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었습니다. 미지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로 가득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먼저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말씀만 따라서 네가 순종하면 너는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친히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특별히 용감하고 위대한 용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도와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걸어가면 형통하게 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미지의 세계를 걸어갈 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0: 염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힘입어서 전진해 갈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격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힘입어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넉넉히 이겨내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로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3-7573번, 061-723-7573번, 순천 예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에스겔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1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간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도계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넷불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수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대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43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귀환과 제단의 봉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에서 42장은 성전의 외적인 양식들을 정량하고 그 용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주님 자신의 영광의 현현을 위한 준비적인 단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제 사전 작업들을 마치고 드디어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만 진정한 가치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성전 건물을 열람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묘사하고 나서 성전 중심부라 할 수 있는 번제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이 과거의 죄악을 더 이상 범하지 않을 경우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27절 번제단에 대한 설명과 봉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에스겔이 경험했던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기점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경험과 지금의 경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으나 역사적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8절 생물에 대한 이상을 계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장 23절 선지자 자신의 예언 사역과 관련된 상황이었습니다.
11장 22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예언하는 상황입니다. 43장 2절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시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본장에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전통적인 성전 기도에 사용되었던 것

것과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성전을 자신의 보좌요 발을 두는 처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가까이 교제하는 내재적인 분이시며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본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광경을 묘사한 후 제단의 규모와 제단 봉헌에 관한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재하는 모습입니다. 이 내용은 심판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들을 집중적으로 밝히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회개하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새 성전의 법과 규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결국 구원으로 귀결되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단락은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묘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현상은 솔로몬 성전 봉헌식이나 제2성전의 봉헌 때도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새 성전에 나타났던 현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2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다윗 때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주체였고 솔로몬 당대의 최고의 절정기였습니다. 에스겔 40에서 48장 에스겔 성전은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묘사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주체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암흑기였습니다. 학계서 1장과 2장의 제2성전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언급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주체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의 재건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단락의 주도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동문을 통해 성전을 떠나갔습니다. 지금 동쪽으로부터 돌아오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건은 이스라엘이 심판에서 벗어나 새롭고 회복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더불어 교제하시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둘째, 6절에서 9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성전 회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들었던 자신들의 범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전에 그들 속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모습을 상기시키고 회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10절에서 12절 새로운 성전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자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성전의 구조와 치수 그리고 현상 등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구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 삶을 영위하며 타락한 시대와 민족을 향해 거룩함을 일깨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27절 제단의 규모입니다. 13절에서 17절 제단의 모양, 18절에서 27절 제단의 봉헌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째, 몇 개의 층계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협력과 화합의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둘째, 물이 있다는 것은 권세 혹은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새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이 계속해서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12척, 광이 12척, 네모 반듯하다는 사실은 견고성, 지구성, 안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위의 세 가지 성격은 하나님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화목하도록 도울 수 있고 죄인을 능히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으며 효과가 안전하며 연구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8절에서 24절 번제단에서 피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인간은 죄인이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0: 없습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사죄받도록 하셨습니다. 인간 자체로는 속죄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같은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을 예표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완성한 것입니다. 둘째, 25절에서 27절, 제사의식이 온전히 행해질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의식은 속죄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단에서 드려지는 의식 가운데 대표적인 의식이 속죄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제가 죄를 전제로 한 의식인 것을 감안한다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진정한 교제는 오직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룰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성전의 진정한 가치는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셋째, 신약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성령의 전이 되었으므로 날마다 믿음으로 온전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온전한 주님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가

말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능력을 지켜보며 그 자신이 위대한 랍비였지만 30세의 청년 예수를 랍비어라고 칭하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는 밤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사회적 신분,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공경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가 야심한 밤에 예수를 찾게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믿음의 사람이 아닌 지식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지식과 선의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존경할 만한 스승에 그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넘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경 지식에 능한 학자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첫 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합창곡으로 준비했고요. 또 안성진이 노래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더 많은 은혜로운 찬양들로 꾸며드리는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신영옥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믿음으로 가리라 명주 홀리보이스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이 듀엣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 함께합니다.

성경이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다가오는 지식이 된다면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 역사에 일을 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성경은 많은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7월입니다.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열리는 달이죠. 단지 즐겁게 놀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시간보다

0: 기도로 두 손을 모으고 마음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녀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여수 성광교회 송재숙 권사님이 낭독합니다.
1: 보서 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0: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변해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2: 여천평안교회 송익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3: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삽니다. 태생과 일생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태안에서 10달, 280일 정도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가 10달이 차면 어머니 태를 떠나 응애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80세를 살던 90세, 100세를 살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하죠. 몰랐겠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어머니 태를 떠날 때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면 꿈을 꾸지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영혼은 꿈의 세계로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가서 누워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꿈의 세계가 좋은 꿈인 길몽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깨는 악몽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생의 세계에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이 있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김상호 씨라고 하는 분은 꿈에 지옥을 보고 와서 하시는 말이 땅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 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 천산교회는 7월 19일 오전 11시에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를 초청하여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찬양과 간증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총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총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 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누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 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 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 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천산교회는 7월 24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서울 한성교회 구며 메인 찬양팀을 초청하여 구며 성령집회를 개최합니다. 찬양과 예배를 통해 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라며 문의는 010-5612번에 0810, 5612번에 08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국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교회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새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 사람들은 누구나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학생은 좋은 성적을, 청년은 취업과 성공을, 장년은 안정된 삶을, 노년은 건강과 평안을 원합니다. 시대와 나이는 달라도 사람은 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사람의 마음은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영혼의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은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청년은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온 갈망이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질문에 단순히 영생만을 얻는 방법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속에 가장 깊은 문제를 드러냈고 그 계명의 참된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화로 붙들면서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계명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한마디에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으니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보다는 많은 계명을 지켜졌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입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들이 그 율법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과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수백 가지의 규례를 만들었지요. 안식일에 몇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 무엇을 들을 수 있는 것인지, 손은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규정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이 청년은 영생도 자신의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질문의 오류 자체를 잡아내십니다. 바로 잡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자, 예수님은 선의 기준을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는 법을 잘 지켰어.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교회법도 잘 지켰어. 나는 깨끗해.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사람의 공로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됐다면 학자나 박사들이 구원받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자, 이 말씀만 똑 떼어서 보면은 아,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딱 한 말씀만 딱 읽으면 안 됩니다. 앞뒤 맥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냐? 아, 청년에게 그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목적을 두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우리의 더러움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내 더러움을 씻어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만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요. 이 청년은 자신의 계명을 자기가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그가 가장 자신이 있어 하는 영역에서 대화를 시작한 것이죠.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신 후에 마지막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계명의 핵심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계명을 하지 말라라는 규칙으로만 이해합니다. 성경도 읽으면은 뭐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만 세상법은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깨끗해,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가늠하지 않았으니 나는 문제 없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악을 행하지 않고 내가 딱 철벽을 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말로 사람을 세워주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전체를 두 가지로 압축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눈 것입니다. 모든 계명은 결국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같은 실수를 합니다. 주일 예배 드렸으니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헌금했으니 나는 신앙생활 잘해 라고 자만합니다. 교회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것이다, 칭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너는 정말 이웃을 사랑해? 여러분들, 신앙은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계명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 난 죄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아, 이 만족함의 신앙으로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답게 이제 이웃에게 사랑을 전파하고 또 섬기고 용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의 핵심을 말씀하자 이 청년은 매우 뿌듯하고 자신 있는 대답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아, 저 청년 교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는 말은 어떤 말을 해요? 한참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봉사해야 되는데 더 봉사하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헌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그들이 헌금을 정말 적게 하고 봉사를 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일까요? 아니죠. 겸손한 마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저 청년이 교만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도 공격하기 위한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은 진심으로 영생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지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한마디는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고민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정말 잘 지키려고 했었고 지금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 즉 부자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왜 내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가? 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없는가? 자, 이 질문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직분도 받았고요. 성경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일까? 내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일까? 내게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을까? 지금 내가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스스로 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정말 예상치도 못한 말씀을 합니다. 네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을 이 부자 청년 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주신 명령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명령하시잖아요.
네가 온전하고 잘한다면

향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돈, 성공, 명예, 인정,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우상으로 되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같이 우상을 세워놓고 돌을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바라보십시오.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더 사로잡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그 재물을 다 팔아라고 대를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마음의 왕, 너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하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은 단순히 무언가를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버린 자리에 예수님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 세상을 이기는 그 이유, 힘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비워두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질문하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사실 우리가 부족한 건 재물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고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는 버리고 그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본문은 매우 안타까운 결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우리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는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계명도 지키려고 애쓴 자, 예수님의 말씀도 들은 자, 왜 그런데 근심하며 돌아갈까요? 답을 얻었는데 왜 근심했을까요? 재물이 많음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물이 많았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꽂히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부자 되면서 많은 사람에게 베푸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재산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문제는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사람의 마음을 소유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청년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산이 청년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라는 부르심 앞에 그는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자, 그렇다고 해서 나는 부자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 그리고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안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웃고 또 재밌게 풀 수가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부자, 재산을 많이 획득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아프고 병들고 뭐 남편이 빨리 뭐 죽거나 아내가 빨리 죽거나 자녀가 빨리 죽거나 그러면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부 자체보다 어떤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는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과 소유를 의지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세상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닌지 생각해보라. 자, 돈이 많아요. 여러분들 재산도 많아요. 부동산도 많고요. 그런데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다. 돈을 더 집어넣으면 해결이 됩니다. 땅을 저 땅을 사고 싶은데 저 사람이 안 팔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돈을 더 얹어주면 팝니다. 팔 수밖에 없지요. 아, 그래도 튕기잖아요. 돈을 더 주면 됩니다. 만족할 만큼. 그만큼 우리가 많이 갖고 있으면 되죠.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고 뽐내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어떤 문제든 다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없으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회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이 고기만 잘 넘기면 정말 잘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형편이 넉넉해지고 또 부흥을 하게 됩니다. 잘 됩니다. 잘 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더 큰 것으로 또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이제 기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왜? 일이 바빠지니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룬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닌 내가 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자만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너의 보물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눈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가장 어디에 많이 사용하는지, 나의 관심이 어디에서 있고 어떻게 쏟고 있는지, 돈을 어디에 가장 기꺼이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지요. 만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땅만 보고 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완전히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은 언제나 사라집니다. 꽃은 아름답게 피지만 결국 지고 맙니다. 재산도 사라지죠.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화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나를 따르고 다 버리고 나를 따르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 이 청년과 만남을 가졌던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눈앞에 보이는 재산은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한 하늘의 보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재산은 지켰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청년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같은 선택 앞에 설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붙잡을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신앙에 지장이 있다면, 그런데 이 일을 꼭 해야 한다면, 이러한 고민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하루에도 또 일주일에도 1년에도 우리의 평생 매일매일 그 결정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내가 가진 것을 더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주일에는 예배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가장 고귀한 보화로 여기고 그 주중, 평일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재물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는 자가 바로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화로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0: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비록 주님을 따르는 길이 때로는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주니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그 모든 시간 다 주님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이 예배의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화로 붙들고 새로운 계명의 삶으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오직 주님만을 기쁨으로 사랑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여수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9191 여수선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동방송 70주년 기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16 나라사랑 축제를 위한 기도. 오늘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13 전남동 북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를 허락하시고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가운데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나라를 섬기는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연에 출연하는 700명의 어린이들 들이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출연진과 봉사자들 그리고 참석한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오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축제를 통해 복음의 소망이 전해지고 지역 교회가 더욱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16 나라사랑축제가 8월 13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높은 습도에 기온까지 높다 보니 이 체감 온도는 더 더운 것 같은데요. 오늘도 썸머 스페셜과 함께 하시면서 더위를 달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 바로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꿔나가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늘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염려와 걱정이 아닌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림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루의 삶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걱정과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꿔나가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맛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0: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웅재의 음성으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리고 소마트리오의 연주 찬양으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접속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들 함께하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누리며 우리의 영혼이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을 누리기를 소망해 봅니다. 계속해서 찬양 함께 하시죠.

0: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소진영의 음성으로 방금 들으셨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소프라노 김방술의 찬양으로 내용은의 그윽히 깊은 데서 그리고 향기로운 나무에 너 근심 걱정 와도 이렇게 세곡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드라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한국교회 이야기 드라마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글성경 만든 사람들 계속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한글성경을 만든 사람들 함께하시겠습니다. 제6화인데요. 조선의 문을 여신 하나님 함께 하시죠.
1: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6화 조선의 문을 여신 하나님

0: 존 루스 선교사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서재에서 한글 성경 원고에 집중하고 있다. 이때 존 루스를 부르며 캐서린이 들어온다.
1: 오빠, 여성도 모임에서 모금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2: 감사합니다. 죽여.
1: 어떤 자매가 말하더라고요. 그 둔한 울 남편이 이 글자를 소리내서 읽더라고. 고작 반나절 공부하고 말이야.
2: 자무만 익히면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문자. 그게 한글이야.
1: 그래서 더 확신이 생겨요. 이 한글 성경만 있으면 남녀노소 차별 없이 모두 복음을 읽을 수 있겠구나.
2: 이 글자 하나하나가 조선의 심장을 두드리게 될 거라고.
1: 오빠, 사실 나는 이 길이 맞는 걸까 의심했어요. 한문 성경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은데 오빠의 욕심은 아닐까. 그런데 어제 편지를 보고 또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하나님이 그 조선이란 나라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2: 맞아. 그래서 이렇게 쉬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들을 위해 내가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1: 자금이 모일 테니 이제 인쇄를 준비해야죠. 영어 성경처럼 활자를 만들어서 계속 찍어내는 거죠.
2: 그래, 맞아. 그래, 그거야. 그러려면 한글 활자를 제작해야 되는데. 조선은 아직 위험하니까 청나라에서 제작을 하는 게 좋겠어.
1: 하지만 오빠 건강도 중요해요.
2: 개설인, 내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정말 고마워.
1: 저도 오빠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존 로스 형제님 정말 고마워요. 이 힘든 일을 감당해줘서요. 한글 성경이 조선이란 나라의 복음의 문을 연 열쇠예요.
2: 맞아. 조만간 조선 정부도 타국과 교육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바로 그때야. 조선의 문이 열릴 때. 복음이 파도처럼

0: 처럼 들어갈 수 있게 한글 성경을 준비하는 거야.
1: 영국 곳곳에서 한글 성경 제작을 위한 헌금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1882년 지금의 중국 심양인 봉천에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이 처음으로 인쇄됐다. 그리고 그해 조선은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는다.
0: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최초의 한글 성경 일부가 인쇄되었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권의 복음서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2: 아멘! 아멘!
0: 저는 이제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만주로, 조선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발행된 한글 성경을 들고 다시 조선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미 쪽복음만으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조선 정부는 불온한 문서로 취급했지만 이제 조미주역 체결이 되어 그런 위험도 사라졌습니다. 이 일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 고려문이 아닌 열린문이 되어 단단한 둑을 무너뜨리며 흘러가는 거센 물결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민족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2: 아멘!
1: 만주에서 인쇄된 성경은 백홍준, 서상륜, 이응찬, 최성균 같은 매서인을 통해 조선에 유입됐다. 그 결과 의주와 소래, 서울에서 1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때 조선의 임오군란이 일어난다. 대원군을 중심한 수구 세력과 명성황후를 중심한 진보 세력의 무력 충돌로 발전된 이 사건 중에 명성황후의 목숨을 지키는 데 공헌한 이수정이라는 양반이 있었다. 만주에서 우리말 성경이 처음 인쇄되어 나올 무렵 또 다른 불씨가 남쪽 전남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3: 열어라! 조정의 명을 받고 나왔다!
4: 아니, 대체 이 새벽부터 무슨 일이오?
3: 어서 들어가! 구석구석 한 군데도 빠뜨리지 말고 다 찾아봐라!
5: 네!
4: 아이고, 무슨 알벼락이에요? 보시오, 아침 동트기 도전인데 꼭 이래야만 합니까?
3: 비키시오! 장독이며 아궁이 아래까지 샅샅이 뒤지라!
4: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오?
3: 이쪽으로 오지 마! 좋게 말할 때 물러서시오. 엎드려! 빨리빨리 안 움직여!
4: 아니, 도대체 여보, 뭐라고 말 좀 해보시오.
1: 아내의 요청에도 눈 하나 꿈쩍 않고 곳곳이 서 있는 수정의 아버지. 그는 온 힘을 다해 이 치욕스러운 상황을 버티고 있는 중이다.
5: 없습니다.
3: 뒷간이랑 아궁이도 다 살펴봤나?
5: 네, 말씀하신 한글 성경은 안 보입니다.
3: 알겠다. 그럼 일단 철수한다. 이번에는 운 좋게 넘어가지만 다음에 또 언제 올지 모르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1: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먼지를 탁탁 터는 군관의 모습에 수정의 아버지는 참던 분노가 폭발한다.
6: 네가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7: 어허, 이 손 놓으십시오.
3: 형님, 그나마 애정을 생각해서 여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집안 단속 좀 잘 좀 하십시오.
1: 명망 높던 사대부 가문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다.
6: 내 저놈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이놈을 당장!

0: 이런 마음에.
1: 수정의 아버지는 비석처럼 서 있는 수정을 향해 소리친다.
2: 거기서 못하고 있어. 따라 들어와.
1: 수정의 아버지는 품에서 책 한 권을 꺼내 수정의 발 앞에 던진다. 군관이 찾던 바로 한글 성경이었다.
0: 책이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냐? 어?
3: 아버지 어머니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저만 잡혀가겠죠.
0: 잡혀가면 성할 때 싶으냐?
3: 목이 베었겠죠.
0: 저 따위 쓸모없는 책이 네 목숨보다 중요하단 말이냐? 우리 조선은 유교의 나라야. 저 서양의 이상한 사상은 공부할 가치도 없단 말이다.
3: 아버지, 이 책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과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 합니다. 그리고 신이 모든 일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0: 저는... 그래서 끝내 유교를 저버리고 그런 헛된 말을 믿겠다는 게냐?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네 이름을 족보에서 지울 것이다. 알겠냐?
1: 수정의 아버지는 거칠게 문을 닫고 나간다. 이수정은 바닥에 떨어진 성경을 소중하게 조심스레 들어 가슴에 품는다.
3: 아버지, 참으로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못 본 척 안 본 척 살 수 없는 걸 어찌합니까?
1: 농학과 법률 등 개화된 문명을 공부하고 싶었던 이수정. 그는 오랜 일본 유학 생활 중 복음을 접하게 된다.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신식 문물보다 조선에 가장 필요한 책임을 알게 됐다.

FBS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최초의 한글 성경을 만든 사람들 제6화 조선의 문을 여신 하나님 출연 주진홍, 임한권, 김보경, 최웅, 유춘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방송 썸머 스페셜.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오늘 저희 직원들이 나라사랑 축제 D31위를 맞아서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를 뜨겁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8월 13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시든 그 이상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기대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또 교우들이 함께 오셔서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축제, 축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거든요. 요즘 이렇다 할 기도 콘텐츠를 만나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 정말 어린이 합창단 단원 700명이 모이는 이 웅장한 스케일에 온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도 콘텐츠를 여수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기회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극동방송 연합어린이합창단의 찬양 한 곡 더 들을게요. 주 예수 기뻐 찬양해.

고세군 노래선교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함께 들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나는 믿네.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교회사 산책.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제 178강 안병무 교수의 민중사관과 이만열 교수의 민족문화사관 이야기입니다. 한국신학대학교의 대표적인 민중신학자인 안병무 교수는 역사란 민중에 의하여 민중을 통하여 형성된다는 입장으로 한국의 기독교사를 해석합니다. 그와 같은 안병무 교수의 민중사관은 한국 기독교 역사를 한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시도, 우리 한국 백성들의 한이라는 공통적인 정서에 기초해가지고 1960년대 산업 현장을 중심으로 한국의 시대적 상황에서 태동된 토착화 신학의 결과입니다. 이 민중사관이 한국 역사를 기독교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 원전은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는 히브리 민족사이면서도 기독교의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후의 구원사로서 한국 교회사 해석은 기독교 역사 철학으로 우리가 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장 고신교단의 장로로서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만열 교수는 민족문화사관으로 한국 기독교사를 조명합니다. 그는 우리 현실에서 민족은 매우 중요한 가치와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한국 역사 연구 측면에서 민족주의의 실체인 민족이 거부돼야 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하여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만열 교수는 문화적인 방법

0: 평론가 사회학적인 해석에 깊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민중사관에도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관심으로 다가갑니다. 이만일 교수의 사관은 소외가 되고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다. 소위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매우 가치가 있는 교육주의 해석적 측면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민중사관은 기독교의 속죄신학이라는 이 전통적인 기독교 종교로서 이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역사의식, 즉 내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현세적인 삶의 상황에서 누구든지 공평하게 인권이 보장되고 또한 부의 억압에서 또 이제 분배가 이루어지는 소위 도덕구현의 종교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현대 자유주의 신학과 그 역사의식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1: 라디오 교회사 산책. 이 시간 백석대학교 교수 김성천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 1분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도진 ENG가 함께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양고략교회 양동복 목사님께서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름이 야곱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야곱의 이름 심상치 않지요.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란 의미죠. 남의 발꿈치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는 사람 발꿈치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겠죠. 여러분들 넘어지면 잘못하면 깨집니다. 큰일 나요. 잡으면 안 돼요. 멈춰있는 사람 잡으면 가던 길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에는 넘어뜨리는 자 그리고 사기꾼 이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고대 이름은 되게 조부모나 부모가 짓지요. 이름을 장명할 때 그냥 짓지 않아요. 소망을 담아서 짓죠.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소망. 그래서 아들의 이름 속에는 되게 위대함을 담아서 짓죠. 세상에 뭔가 하라고 위대함을 담아요. 딸들인 경우에는 성숙함이나 아름다움을 넣어서 장명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 이름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장명하셨죠?
2: 누가 하셨나고요?
1: 하나님이 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부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성자를 이 땅에 보내면서 그 속에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담았어요. 예수님을 보내면서 이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뭘까요?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 보세요. 이름이 야곱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고 잘되고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넘어뜨리는 자, 빼앗은 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태에서부터 싸우죠. 태에서부터 형의 것을 빼앗겠다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남의 발을 걸고 빼앗는 자로 살았어요. 그의 인생이 그 이름처럼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도 큰 장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장점이 뭔가? 첫째, 귀한 것을 귀한 곳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브람 가문의 장자권은 그냥 한 가문의 장자권이 아니죠. 메시아의 혈통을 잇는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권은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메시아의 혈통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거,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야곱은 이 장자권의 가치를 안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사모하죠. 사모해요. 자기는 찾아잖아요. 근데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사모함과 가지려고 하는 몸부림, 그래서 형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걸 안다, 그리고 그걸 사모한다,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장자에서의 문제는 뭐예요?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돼지 앞에 진주 던지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죠. 그래서 진주가 옆에 있어도 썩은 감자 하나에 집착하는 것, 그게 돼지인 거죠. 그런데 에서가 그렇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다른 건 다 놓쳐도 그 한 가지 장자권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건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귀한 걸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뭐라고 하면서 팝니까? 창세기 2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게 됐다고 하면서 이런 상황에 장자의 명분이 내가 무엇이 유익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에서가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렀나요? 그렇지 않지요. 사냥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냥 좀 허기가 졌을 뿐이에요. 그러면 진짜 장자권을 판 이유가 뭡니까? 34절에 나오죠.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기라는 히브리어는 바자입니다. 없인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 별 볼 일 없게 여기다. 별 볼 일 없게 여기면 나중에 그걸 멸시하죠. 그래서 멸시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죽 한 그릇보다 더 가치 없는 것으로. 그래서 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것인데, 너무나 가치 있는 건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아무리 말해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신경 안 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해주는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의 인생을 천국으로 바꿔주는 것을 세상 그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천하를 준다고 해서 지옥의 인생을 천국의 인생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모릅니다. 예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권세입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게 어찌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권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 자녀됨은 천사도 흠모하고 부러워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가치 너무나 귀하죠. 그리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정말 가치를 느끼면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라고. 바울은 학벌 감은 대단했습니다. 그가 누리는 지 대단했어요. 그러나 주님과 비교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진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 중에 하나라도 잡기를 원하는 것들인데 배설물처럼 여긴다. 예수님과 비교하면 그만큼 가치가 없고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자랑을 예수로 삼았어요. 자기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오직 예수만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 전하면서 산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가치를 모릅니다. 아무리 말해도 돼지 앞에 진주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잠시 있는 거, 영원하지도 않는 거, 아무리 가져도 영원한 세상에 가져갈 수 없는 거,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인생을 걸고 살죠. 그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천국의 가치를 알까요? 천국에서 주시는 상급의 가치를 알까요? 알죠. 배워서 들어서 지식으로 압니다. 근데요, 진짜 아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 것에 얼마나 집착합니까? 세상의 작은 것에는 그렇게 매달리면서 삽니다. 나한테 조금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 인생을 걸잖아요. 열정도 걸고 땀을 흘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것은 못한다고.

세상 작은 것을 위해서는 날도 셀 수 있는데 고생도 할 수 있는데 영원한 것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면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못한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 믿다가 조금만 힘들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 이러냐고 불평하고 한동안은 헌신하다가도 대마처럼 다시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천국에서 다 갚아주겠다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록 갚아주겠다고. 여러분, 좋게 비교할 수 없도록 갚아주겠다는 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 작은 것, 영원한 것과 비교하지 않는 천국의 상급을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그 가치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디기아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합니다. 나오디기아 교인들,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은 그 누구보다 밝습니다. 그래서 잘 알죠. 내가 무엇을 해야 나한테 이기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내 인생이 좋을지 어디로 가면 손해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육신의 눈, 세상의 눈은 3.0입니다. 작은 것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손해되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마이너스 3.0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소중한 것,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근데 야곱의 장점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귀한지,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그걸 안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 영원한 것, 진짜 중요한 것, 끝까지 가는 것, 이런 것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야곱의 장점은 귀한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고자 하는 노력, 땀을 흘리는 열정,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다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꼭 땀을 흘린 게 아닙니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면 장학생 되죠. 모르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자기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학창시설을 어떻게 보내는가 자기 인생이 달린 거예요. 인생.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부모의 수고도 덜어준다는 걸 압니다. 아는데 대다수 학생들은 학창시설을 그저 그렇게 보내고 맙니다. 운동선수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 챔피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대다수 선수들 적당히 하고 맙니다. 제가 권투 챔피언 선배 얘기 종종 했죠. 그 선배 그랬습니다. 동보가, 권투 선수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나는 줄 아냐? 여러분, 권투 선수의 승패는 어디서 납니까? 4강링에서 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4강링에서 샵하면서 나지 어디서 나? 그랬더니 이 선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4강링에서 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이미 승패가 난다. 무슨 소리겠어요? 시합을 위해서 링에 올라갈 그 전에 얼마나 준비하고 땀을 흘렸는지 거기에서 이미 승패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4강링에서 시합한 것은요, 밖에서 난 승패를 확인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험 당일날 학생이 시험을 잘 봐야 되겠다는 각오 중요하죠. 그러나 그 각오로 시험을 잘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는가, 그게 진짜 승패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합을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렸는가, 거기에서 이미 승패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배 저한테 한마디 더 했습니다. 자신은 운동에 재능이 없답니다. 그런데 왜 자기같이 재능 없는 사람이 챔피언이 됐는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운동이 힘드니까 참아내지를 못하고 포기하든지 대충 하는데요. 특별히 권투, 쉽지 않은 훈련이라고.

매 순간 정말 극한까지 육체를 끌고 간대요. 그런데 더 문제는 배가 고프대요. 왜 배가 고플까요? 체급이 있잖아요. 체급. 미들급. 그럼 한계체중이 있습니다. 샵이 잡히면 한계체중을 세 번 잰대요. 뭐 첫 번째 통과하면 그 다음 안 재도 되는데 세 번까지 재는데 두 번째까지 자기 체중을 넘어가면 피를 빼서라도 체중을 유지해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시합을 해보지도 않고 몰수패가 된대요. 그런데 운동은 한계까지 매 순간 몰고 가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자기같이 재능 없는 사람이 챔피언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선배 제가 봐도 운동에 별로 재능은 없습니다. 같이 청년부 생활했잖아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족구 시합 많이 했습니다. 교회 주차장 넓었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커서. 그러면 거기서 족구 시합 하면 이제 예배 다 끝나고 청년부까지 끝나자 그러면 저녁쯤 이제 먹을쯤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간식 내키 하든지 저녁 내키 하는데 이 선배하고 같이 하면 지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런데 이 선배 운동 엄청 좋아. 운동에는 빠지지 않아요. 꼭 하려고 그러죠. 족구 아마추어들 우리 같은 사람이 하면 못한 사람 어디다 두죠? 어디다 둬요? 오른쪽 앞에 두잖아요. 그런데도 이 선배 거기 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족구샵하고 상대가 이렇게 딱 서브를 넣으면 자기한테 오면은 헤이딩으로 뭐 받아서 넘기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볼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곤트를 해서 그렇지 피하는 연습을 해서 그런지 그러면 앞에서는 뒤에서는 봐 못 써요. 자, 이 앞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예, 받지 않고 싹 피하면 뒤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한테 페인팅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받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주로 하면 져요. 안 할, 그래서 같은 편을 안 하려고 그러죠. 축구도 종종 했습니다. 저만한 나이 때 축구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요즘 젊은 애들은 축구 잘 하는지 안 하는지 하여튼 왜 이렇게 축구에 열정을 모이기만 하면 축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선배도 꼭 합니다. 하면은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체력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물론 그때 젊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그냥 챔피언 아닌 게 아니에요. 극한의 상황을 계속 넘어가는 한계 체력을 계속 극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축구를 해도 그래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얼마나 달려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이 선배 운동에 별로 재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노력한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딘다는 거예요. 견딘다. 그 장점이 그를 챔피언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다고 다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요 바로 노력하고 땀 흘리는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나이를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했습니까? 14년. 무엇으로 했죠? 그거 어디서 했어요? 장인집에서. 눈치 보면서. 여기 남자들 다들 계시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엇으로 내 젊음의 황금기 14년 소비할 수 있습니까? 투자할 수 있냐고요.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왜 묻지 말아야 되는 줄 아세요? 자신이 좀 없어요. 사랑하는데 14년을 그 처갓집에서 우리 옛말 있죠. 보리 뭐 손말만 있어도 어디 근처 안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처갓집에서 14년을 눈치 보면서 무엇으로 일한 거예요. 야곱은요 원하는 것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는 노력하고 가지려고 하는 집념의 사람, 열정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노력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땀을 흘리세요. 염려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할 시간에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기도하면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람, 살다 보면 문제 있지요? 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하여 땀을 흘린 자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야곱처럼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위에 여러분들 기도와 땀 위에 여러분들의 걱정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단점이 한 가지 있죠. 아주 문제되는 단점. 이 단점 때문에 야곱을 사기꾼, 속이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단점이 뭡니까?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자권 참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갔습니까? 어떻게 갔냐고. 형의 약점을 노리고 있죠. 뱀처럼 쥐를 틈틈다. 쫙 웅크리고 약점이 보이자 뱀처럼 달려들어가서 빼앗고 말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버지의 눈이 어두웠어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사물을 분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약점을 파고들죠. 그래서 형처럼 애서인 것처럼 꾸미고 들어가죠. 근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아무래도 야곱 같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가 정말 내 장자 에서 맞냐? 자기가 장자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거짓을 진짜인 양 강조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호까지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거짓을 감추고 그것을 진짜인 양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이용한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사람이 그 무언들 두려워하고 그 무언들 이용하지 못하겠어요. 그 선은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야곱은 그 선을 넘어가고 말았어요. 성도는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방법을 써야 됩니다. 아무리 갖고 싶어도 거룩한 방법으로 가질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름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울왕 때문에 그렇게 죽을 위기, 그렇게 인생이 처참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왕을 죽일 길을 잡았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면 이 고통, 죽음의 사선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자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거룩하게 버티고 또 버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왕이 됩니다. 야곱 역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고. 그러면 야곱 기다려야 했어요. 기다려야죠. 자기가 그런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기어이 갖고야만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수단으로 가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될 형에서 쌍둥이잖아요. 서로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의지하면서 도와야 될 형. 그런데 그 형과 원수가 되죠. 그래서 함께 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되니까 야곱을 그 삼촌집에 보내죠. 보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잠시만 피해 있어라고. 그런데 그곳으로 그 어머니와 마지막이었어요. 어머니는 잠시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었어요. 다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죽었는데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 보세요. 리브가 야곱과 함께 공모했잖아요. 거짓에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거짓 모략을 꾸몄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리브가가 성경에 등장할 때는 해상처럼 딱 등장하죠. 너무나 멋지게 등장해요.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이슬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딱 한 번 기록이 나옵니다. 죽었다. 이걸로 끝이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야곱이 삼촌집에서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합니까? 얼마나 속임을 많이 당해요. 그는 아버지를 은밀히 속였습니다. 그러나 삼촌 나번은 대놓고 계속 속이죠. 그러니까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그의 자식들도 그를 단체로 속이죠. 자식들이 다 음모를 꾸면서 아버지 야곱을 속여요. 그가 사랑하는 요셉, 형들이 미워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와서 짐승이 요셉을 찢어 죽였을 것 같다고 말을 하죠.
이 말을 들은 야곱 성경에 보세요.

0: 얼마나 슬퍼합니까? 죽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너무나 슬퍼가지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멍든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이가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길에 아주 혹독하게 연단을 지시는 거예요. 세상의 때, 세상의 때들 빼내시려고. 옛날에는 세제가 발달 안 할 때는 방망이질 잘 안 빠지는 때들 세게 때렸잖아요. 그렇게 아주 세게, 세게. 그리고 이름도 야복나루에서 바꿔줍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왜 바꿔줬겠습니까? 다시는 너 야곱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으로 살지 말라. 이제 그는 장자권도 가져왔고 장자의 축복도 받아왔습니다.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계속해서 야곱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 바꾸신 거예요. 너 앞으로 야곱으로 살면 안 된다.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오늘 이스라엘 국가명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린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명칭은 예수님께 주어진 명칭입니다.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고,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신분, 명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이름에 걸맞게 살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가? 아직도 야곱으로 사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삶을 끊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열정도 또 열심히 사는 그 삶도 배우지만, 그러나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취에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양고략교회 양동복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1-791-1150번, 지역번호 061-791-1150 광양고략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윤정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정박하고 있는 선박이 떠내려가지 않는 것은 바다 밑바닥에 갈고리 모양의 닻이 박혀 있어 조류나 강한 바람에도 배가 밀려나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인데요. 닻과 연결된 무거운 쇠사슬의 무게와 장력은 파도로 배가 흔들릴 때 배의 복원력을 도와주어 쉽게 뒤집히지 않도록 안정감을 줍니다. 또 닻줄의 길이만큼만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반경을 제한하여 암초나 위험지역으로 배가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도 하지요. 닻이 없는 배는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떠내려가 결국 암초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에도 기준이 되는 닻이 없으면 주변의 시선이나 갑작스러운

일연에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의 깊은 곳에 단단한 신앙의 닻을 내리고 있다면 회의나 절망이 찾아올 때 인내라는 사슬이 팽팽해지면서 혹시 상처를 입을지언정 완전히 파손하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닻은 거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소망을 상징하는데요. 지금 삶의 파도가 높게 느껴진다면 나의 배가 약해서가 아니라 잠시 영혼의 닻을 깊이 내려야 할 타이밍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그 어떤 폭풍도 이겨낼 단단한 닻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닷 하나로 충분하지만 거대한 태풍이 불어올 땐 두 개의 닷을 내리는 쌍묘 정박을 해야 하는데요. 혹시 하나가 진흙바닥에서 미끄러지더라도 다른 하나가 제동을 걸어주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도 영혼의 파선을 막기 위해 예비해 두어야 할 영혼의 쌍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닷은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과 영적 확신입니다. 내가 가진 조건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 조건의 상실이 곧 존재의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본질을 아는 사람은 태풍에도 의연할 수 있습니다. 태풍을 이기려면 또 하나의 닻이 다른 방향에서 지탱해 주어야 하는데요. 두 번째 닻은 나를 붙잡아주는 관계의 닻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해서 홀로 내린 닻줄은 거대한 파도에 끊어지기가 쉽죠. 내 못난 모습도 가감없이 보여줄 수 있고 진심으로 내 아픔에 공감해주는 영적 멘토나 친구는 서로를 지탱해주고 고난의 무게를 분산시켜줍니다. 태풍을 만났을 땐 닷줄을 평소보다 훨씬 길게 풀어줘야 합니다. 줄이 팽팽하고 짧으면 파도의 충격이 배에 고스란히 전달되어 줄이 끊어지거나 닷이 뽑힐 수 있기 때문이죠. 닷줄을 길게 풀어주어야 완만한 곡선이 생겨 파도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태풍 앞에서도 이런 닷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시간을 허락하는 유연함이 있어야 태풍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죠. 내면의 확신이라는 첫 번째 닷,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두 번째 닷, 이 두 개의 닷과 유연한 인내의 줄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당신이라는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고 결국 다시 평온한 바다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인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히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1: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0: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제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2: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3: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4: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0: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1: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낙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2: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3: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싸우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1: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4: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0: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1: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2: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3: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4: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느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5: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0: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신의 물같이 흐르나이다.
1: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2: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3: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4: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0: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한 아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1: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축제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관람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입니다. 이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팀 루거십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띄워드렸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오늘 함께 묵상한 시편 147편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 주님 바로 저입니다. 손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들려드릴 두 곡은 히스플랜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오버플로우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두 곡의 찬송가 히스플랜과 오버플로우가 부르는 버전으로 띄워드립니다.

0: 끝없는 찬양의 바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의 힘찬 찬송가 들려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 밴드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히스플랜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띄워드렸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인데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계속해서 찬양이 이어집니다. 두 곡의 영어 찬양입니다. 스티븐 맥워터가 부르는 Come Jesus Come, 그리고 필 위컴의 What an Awesome God. 두 곡의 영어 찬양 띄워드릴게요.

네, 찬양 두곡 함께 하셨습니다. What an awesome God, Phil Wickham이었고요. Come Jesus Come, 스티븐 맥워터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끝곡은 주리의 십자가 그 바람이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진에게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오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오니 크게 찬양을 받으소서. 당신의 능력은 위대하며 당신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이 무한하십니다. 이렇게 크신 당신에게 사람이 감히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죽음을 짊어지고 죄악을 가득 안은 이 인간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당신께 죄를 범하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는 당신을 찬양코자 합니다. 부스러기에 불과한 제게 주님을 찬양코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일깨우지 않고서야 제가 어찌 찬양할 마음을 갖겠습니까? 우리 주님 만나고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고백이 어거스틴의 고백만이 아닌 나의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마음이 생기는 시간, 찬양하는 마음 주님께 드리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월요일 순서 출발하시죠.

세 곡의 찬양으로 월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고백한 기도문으로 출발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정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찬양, 어디서 어떻게 이 시간 함께 나누고 계시는지, 여러분 오늘도 문자 보내주세요. 신청곡이 떠오르실 때마다, 그리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찬양들,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가 열려 있고요.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과 그리고 다양한 축하 메시지, 위로 메시지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사연 함께 나눌게요. 9728번님께서 출석 체크해요 보내주셨어요. 퇴근길에 교회 뒷마당에서 쉬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3760번님께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지만 응답하는 그 일에는 순종이 어찌 이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뜻에도 주님을 따르도록 용기를 주시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시면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결단하게 해주시고 또그일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치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부림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들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여러분 계속해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신청 찬양 3760번님의 신청 찬양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함께 듣고 오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그분을 향한 신뢰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샵 9330 계속해서 이곳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과 기도 제목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2957번님이 신청 찬양 보내주셨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잠시 뒤에 듣고요. 그리고 5057번님께서 큰 병원으로 조직 검사하러 가신다고요. 평안한 마음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8845번님께서도요. 갑상선 정기검진이라 병원 갔다 왔는데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오고 가며 극동방송 듣고 계시다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너무 행복해서 행복 찬양 신청하신다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방곡곡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함 머무시길 축복하면서 신청해주신 찬양 두곡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2957번님의 신청 찬양이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듣고 오시죠.

순종은 희주윌의 찬양 들으셨어요. 앞서 들으신 곡은 리컬러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도 풍성하고 다양한 찬양으로 내 삶의 노래로 월요일 순서를 함께 하셨어요. 새로운 한 주간 또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찬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문자로 참여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찬양한 모든 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하루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으로 오늘은 인사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찬송이 끊이지 않는 시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길 축복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흥사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두 가지 정신을 흥사단원들에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신은 애기애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가르쳤던 얘기고요. 두 번째 정신은 정의돈수, 습관을 갈고 닦으면 성품이 된다는 그런 뜻이라고요. 나라의 독립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정신이지만 흥사단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자금의 90%를 지원했을 정도로 독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올바른 정신과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안창호 선생은 증명을 한 거지요. 좋은 행동을 반복할 때 습관이 되듯이 우리의 경건생활, 믿음생활도 반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좋은 행동, 우리 삶의 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6편 말씀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며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지혜의 말씀 시편 86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마칠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갈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좋은 성품, 좋은 습관을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넓은 바다 앞에 설 때, 문득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조던 스미스가 부른 How Great Thou Art 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끼죠. 내가 너무 작다는 감각,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놀라움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압도되면서도 그분이 왜 이 작은 인간을 돌아보시는지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돌아보십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때로는 위로가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그분의 크심이 우리의 작음을 채워주십니다. 크신 하나님이 작은 우리를 아신다는 것, 그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조찬미가 부른 말씀 많이, 장근이의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빈들에 따라가고 싶어요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Feel We Come의 Hymn of Heaven, 그리고 폴 벨로시와 크리스 맥클랜이 함께한 Open the Eyes of My Heart, 이스라엘 휴튼의 I Surrender All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릿속에 꽉 찰 때가 있죠. 해야 할 일, 신경 써야 할 사람, 걱정되는 것들. 그런데 잠깐 하늘을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죠. 예배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입니다. 잠깐 멈추고 그분의 크심 앞에 서는 것, 내가 오늘 붙잡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되는 것. 그렇다고 뭐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고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아닐까. 오늘 밤도 그렇게 잠깐 멈춰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We Love의 주의 나라, Isaiah 61의 삶의 예배, Anointing의 예수 피를 힘입어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이번 서머 스페셜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열매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열매, 세 번째는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열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희락과 화평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오늘의 말씀 나눕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안의 소망입니 박신호와 콰이어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이성신의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그 서머 스페셜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의 삶에 이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조명했습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면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나눈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처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럼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나누기 전에 오늘의 말씀 또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기쁨과 평강 그리고 소망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요. 성령의 열매겠죠. 희락과 화평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죠. 그리고 때로는 이런저런 말을 하나님께도 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 바로 이 방송을 듣는 별그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솟아나는 깊은 영적인 기쁨을 가진 자는 세상도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런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 똥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를 바라볼 때 습관처럼 그가 가진 능력이나 지위 같은 조건들을 먼저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노력이나 그가 가진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를 향해 귀하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기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웅재의 그 나무 아래로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연약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회복과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은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범키의 주님 말씀하시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설희의 이 길을 가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영안의 좁은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신델라의 참 아름다워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찬송가 밴드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심플리 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오벳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포힘의 The Love of God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김하은의 주님의 보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 뒤를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때로는 내 이름이 불렸으면 하는 그런 때도 지낼 수 있습니다. 정신없는 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세요. 내가 여기 있다. 지금 나를 찾고 있니? 나를 의지하고 있니? 그런 마음으로 상균아 또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 가운데 방황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귀는 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가야 할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거든요.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님께서 지금 오늘도 또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잠에 들었다가 깨우셨을 수도 있고요. 또 내일의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께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에게 전능하신 존재가 맞니? 너의 삶을 이끌고 주관하는 걸 너는 신뢰하니? 라는 그런 마음으로 상균아 라며 저 또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 하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북녘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뿐만 아니라 저 북녘의 영혼들을 향해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들 그리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조선족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를 이 복음을 전하고요. 더불어서 또 외부의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깨우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기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하시면 지금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외부의 소식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 간추린 소식과 더불어서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가까워진 수많은 탈북 신앙인들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탈북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면서 북한의 실상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계시는 정유라 자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만남 간증의 시간인데 제가 거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
1: 저는 제 탈북을 돌아보면 네. 어쩌면 우리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맞아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혼자 두지 않으셨구나.
0: 네. 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살다 보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1: 그렇죠.
0: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유나 자매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1: 아멘.
0: 그 은혜를 같이 누리고 계실 텐데 동남아에서 그렇게 훈련 받고 하다가 하나님을 또 만나셨어요,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성경 테스트 한 번에 통과했거든요. 100점 만점으로.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도 후라이를 잘 치고 저를 먼저 안 보내는 거예요. 저 통과했는데. 그래서 가만히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저희가 11명이 올 때 5살짜리 여자아이도 같이 왔어요.
0: 네.
1: 엄마 찾아서 오는 아이.
0: 제가 그 엄마랑 같이 온 게 아니라.
1: 아니고 엄마가 먼저 한국에 오고
0: 그 아이를 데리고
1: 큰 이모가 데리고 오는데 큰 이모가 이 한족 그런데 팔려가서 살다가 이제 도망 나오면서 엄청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피멍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아이고. 자기 몸도 겨우 걸어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그 5살짜리 애를 그 아이 먼저 보낸다고 마당에 세우고 또 이런 70대 노약자분들 임산부 아프신 분들을 세웠더라고요.
0: 먼저 보내려고.

0: 제가 그때 눈물이 탁 터져 나오면서, 아, 이분들의 사랑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구나. 저분들이 나에게 그렇게 믿게 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보다.
1: 네.
0: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막 바라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성경 내가 잡아떼야 되겠다.
1: 네.
0: 그 생각을 하고 그 후로 제가 한 4개월 머물게 되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성경을 두 번을 통독합니다. 진짜 완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붙들으신 거죠.
1: 네.
0: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그때예요. 돈 벌 걱정 없죠. 인간관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1: 네.
0: 하나님 말씀만 읽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 야.
0: 그때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보여주시는 환상은 뭐 눈만 감으면 보여주시는데
1: 네.
0: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눈을 뜨고 싶지 않더라고요.
1: 오.
0: 예, 새벽 기도하는데 그냥 네, 보여주세요
1: 아니,
0: 막
1: 그 가운데, 그 환상 가운데 부모님과 오빠를 봤다는 얘기도 있어요.
0: 보여주셨어요.
1: 그쵸.
0: 예, 그
1: 예.
0: 책에도 자세하게 나올 텐데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오빠랑 부모님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평안도 사투리로 일 없어. 예, 일 없어.
1: 괜찮다는
0: 예,
1: 얘기로.
0: 일
1: 네.
0: 없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넌 앞만 보고 웃으면서 가라.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라. 그 전에 저번 눈을 뜨라고 하셨어요. 근데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 앞에서 몇천 명의 영접공들이 영접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하얀 불찌들이 막 불이 보글보글보글. 그 눈을 딱 뜨면 제가 실명될 것 같더라고요. 그 빛에 눈이 멀어서. 그래서 못 뜨고 있으니까 그럼 뒤를 돌아보라 해서 제가 그 환상 속에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하늘은 새까맸습니다. 까만데 땅은 금바다예요. 금가루가 거죠. 번쩍번쩍한데 그중에 세 사람이 금사포를 딱 뒤집어쓰고 이렇게 그왕 앞에 무릎을 꿇고 있듯이 꿇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확인이 안 됐죠. 아주 나중에 제가 탕자루 살다가 하나님한테 혼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유나야, 너 그때 그거 기억나니? 다시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게 너희 아빠, 엄마, 오빠였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땅에 엎드려 벌벌 기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진짜 죄송하다고.
1: 유나 자매가 그런 간증이, 그런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한국에서의
0: 네.
1: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방황도 많이 하고.
0: 오자마자 그냥 돈의 영에,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진짜 온전하게 믿은 거는 그때 몸 아프게 하셨을 때. 2016년. 그때가 아마 저는 진짜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서부터라고. 그전에는 나일론이었어요, 저.
1: 네,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 지 10여 년 지내오면서 우리 유나 자매는 우리 하나님을 딱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0: 저는 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면 그 렘브란트의 탕자 그림. 그 탕자의 그림을 많은 분들이 딱 떠올리실 텐데, 그 탕자를 끌어안았을 때 아버지의 손을 보면 하나는 여자의 손, 하나는 남자의 손이거든요. 예. 네. 그건 뭐냐면 엄마, 아버지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를 그한 마리의 양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1: 네.
0: 북한에 2,500만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은 김부자에게 세뇌돼서 저러고 있지만 에스겔의 뼈골짜기입니다.
1: 그럼요.
0: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2,500만의 전사가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0: 능히 행하실 하나님, 기적을 일상처럼 행하시는 분인데,
1: 아멘.
0: 저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1: 아멘.
0: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집을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1: 네.
0: 또 영원한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뭐 어떻게 한마디로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죠, 전부. 북한에
1: 예.
0: 이런 노래가 있어요. 구품을 떠나선 못 살아. 구품을 떠나선 못 살아. 이런 노래가 있는데,
1: 네.
0: 김부자품을 떠나 못 산다는. 저는 그거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싶어요. 정말 구품을 떠나서는 못 살겠어요, 이제는.
1: 네.
0: 네.
1: 하나님 품 안에 푹 안겨서 살아가는 우리 정유라 자매가 최근 몇달안 됐습니다. 목숨을 건 갈증, 자유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0: 저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무조건 읽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네.
1: 네.
0: 많은 크리스천들이 요즘 책을 잘안 읽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 원고 분량에서 굉장히 많이 줄인 겁니다.
1: 네.
0: 3, 4시간이면 다 읽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더냐면, 말로 간증보다 1,000배는 더 은혜 받았다. 정말 글로

0: 이 책을 남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보내주시는 게 그 한반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걸 느낄 수 있었대요.
1: 야.
0: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대요.
1: 저는 사실은 책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유나 자매의 간증을 저도 유튜브나 곳곳에서 들었는데 다 암담긴 것 같아서 네. 저는 바라건대 뭐 2편, 3편이 나오기를.
0: 저는 지금 계속 하나님 안에서 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레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또 뭘 허락하실까?
1: 할렐루야.
0: 어떤 고통을 허락하시고 어떻게 지혜로 뚫게 하실까?
1: 네.
0: 그러면 계속 2편, 3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 부르실 때까지 저는 아멘. 써낼 겁니다. 네.
1: 하나님이 우리 유나 자매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이 시간에 저희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0: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먼저 주셨어요. 제 고3이 됐습니다.
1: 벌써요?
0: 네.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어머 저는 하나님한테 다 맡겨놨다고 하면서도 자꾸 기도가 되더라고요.
1: 네.
0: 뭐 공부 수능을 잘 보게 해달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필요하신 데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세상에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세속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온전하게 하나님한테 잡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꿈꾸는 세상의 잣대에 맞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멈추시는 분,
1: 네.
0: 또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종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많이 나와요.
1: 또 이렇게 자녀를 놓고 하나님이 그 삶을 또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네.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계세요.
0: 네.
1: 꼭 이 말은 하고 싶다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0: 꼭 이 말은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진 거 더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거에 한 100분의 1만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처럼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육신을 가졌은 즉 고통받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1: 네.
0: 우리 2500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거든요.
1: 맞아요.
0: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들쑥날쑥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기도하듯이 늘 삶의 기도에 이분들이 어떠한 부분이 우리 형제자매를 위한 그 기도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저희가 항상 극동방송에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만 북녘에 있는 성도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는 쉬지 말아야 돼요.
0: 네, 맞아요.
1: 내 가정과 자녀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유나 자매와 함께한 시간 어느덧 마무리해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만났지만 나누지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0: 두 번이 아니라 200번은 불러야 될 겁니다.
1: 그렇죠. 네. 오늘 어떠셨어요?
0: 참 은혜롭네요. 우리 극동방송이. 제가 이렇게 라디오로 하면서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제 스스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운 거예요.
1: 네.
0: 안 그랬으면 정말 선수건을 적실 만큼 울 수 있는 너무 은혜로웠어요.
1: 예.
0: 하나님께서 아이고 우리 은하 참 잘한다. 이 무릎에 앉혀놓고 방송을 시키시는 아유. 것 같지. 그렇게 너무 참 너무 따뜻하고
1: 네.
0: 은혜롭고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0: 네.
1: 하나님이 웃으며 칭찬하실 귀한 자녀가 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정유나 자매와 함께했고요. 건강하십시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사랑.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국면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반도체 생산 공장 가동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1, 2년 앞당긴 2029년으로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냉각 용품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크게 늘면서 K-배달 문화가 새로운 관광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오흐나 후레일수후 몽골 대통령 부부와 환송 오찬을 함께하며 몽골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조랑말 두 마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25%를 넘어섰습니다. 뉴스원은 북한이 군 고위 간부들의 조직적인 부정부패를 적발했다며 강도 높은 처벌 방침을 밝히고 대대적인 내부 사정 작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고급 중학교에서 피부 관리를 받은 여학생 3명이 전교생 앞에서 공개 비판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국면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로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12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고 상선을 공격했다고 밝혔고 미국은 이를 종전 양해각서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란의 남부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승인되지 않은 항로로 운항한 선박에 경고사격을 했다며 미국의 영내 군사개입이 끝날 때까지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미국 중부사령부는 키프로스 선적 컨테이너선 GPS 갤럭시가 공격을 받아 민간선원 한 명이 실종되고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며 대응 공습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군은 전투기와 드론, 정밀 유도 무기를 활용해 이란 내 미사일과 드론 기지

기지와 해군시설, 탄약고, 통신망 등 군사 목표물 약 14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와 아살루에, 부쉐르 등 주요 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충돌은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도 이어져온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갈등이 다시 격화된 것인데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높아지면서 국제 유가와 해상 물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첫 번째 반도체 생산공장 가동 시점을 기존 계획보다 1, 2년 앞당긴 2029년으로 추진합니다. 정부의 용인 국가산단 조기 조성 기조에 맞춰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단에 들어설 6개의 공장 가운데 첫 번째 공장의 가동 목표를 2029년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부지 조성에 착수하고 2027년 공장 착공을 목표로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서두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도 전력과 용수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등 산단 조성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3기가와트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 조기 착공과 전력 용수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9년 가동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인 국가산단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조성되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첫 번째 공장이 조기 가동되면 AI 반도체 생산 확대와 함께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냉각용품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풍기가 달린 공조복부터 아이스링, 냉각타월, 남성용 양산까지 폭염 대응 제품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체국 배달원과 건설 노동자들은 조끼 안으로 바람을 보내 체온을 낮춰주는 공조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이스팩과 냉각 소재를 활용한 얼음 조끼, 28도 이하에서 다시 굳는 아이스링, 냉각타월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폭염 관련 제품 개발에 나서 체온을 낮춰주는 성인용 기저귀와 반려동물용 냉각 제품, 얼려 사용하는 셔벗 형태의 화장품 등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냉각 생활용품 화장품 시장은 지난해 약 583억 엔 규모로 최근 4년 사이에 50% 이상 성장했는데요. 폭염 대응 문화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양산 사용이 확산되고 있고 도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버스 정류장과 공원에 미세 물안개를 분사하는 드라이 미스트를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도 폭염 피해 예방 대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크게 늘면서 K-배달 문화가 새로운 관광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배달 주문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해외 발행 신용카드와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글로벌 결제 수단을 이용한 배민 앱 주문 건수는 지난해보다 331% 증가했고 주문 금액도 308% 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의 배달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인데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주문한 메뉴는 치킨이었고 카페 디저트와 패스트푸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성장률 기준으로는 야식이 520%로 가장 크게 늘었고 중식과 아시안 음식 주문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배민은 지난 2월부터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다국어 서비스를 도입하고 해외 신용카드와 글로벌 간편 결제를 지원하면서 외국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숙소에서도 손쉽게 한국 음식을 즐길 수 있는 K-배달 문화가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오흐나 후렐스흐 몽골 대통령 부부와 환송 오찬을 함께하며 몽골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조랑말 두 마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후레이스 후 대통령은 이 대통령 부부를 초원위의 전통 게르 양식의 영빈관으로 초청해 몽골 전통 과자인 아롤과 마유 채취, 양떼 방목, 전통 요리 시연 등

유목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양국 정상 부부는 게르에서 오찬을 함께하고 나담 축제 공연과 전통 씨름, 고개 공연 등을 관람했는데요. 후렐스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이름을 몽골 문자와 키릴 문자로 새긴 기념품과 함께 조랑말 두 마리를 선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앞말 이름을 무지개, 순말의 이름을 황금으로 지었고

한국과 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3박 5일간의 몽골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승용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점유율이 사상 처음으로 25%를 넘어섰습니다.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판매 급증이 수입차 시장 확대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신규 등록 승용차 가운데 수입차 비중은 25.8%를 기록해 월간 기준 처음으로 25%를 돌파했습니다. 6월에도 수입차 판매가 3만 8천여 대를 기록하며 점유율이 25%를 웃돈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테슬라가 5만 6천여 대를 판매해 수입차 시장 1위를 차지했고 BYD도 1만 1천여 대를 판매하며 아우디와 렉서스 등을 제치고 4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상반기 수입차 판매 증가분 대부분을 두 전기차 브랜드가 차지했고 수입차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45.5%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반면 현대자동차와 르노코리아, 한국GM 등 국산차 업체들의 내수 판매는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기아는 SUV와 전기차 판매 호조로 증가세를 기록했고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와 아반떼, 투싼, 제네시스 GV90 등 신차 출시를 통해 하반기 시장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원 보도입니다. 북한이 군 고위 간부들의 조직적인 부정부패를 적발했다며 강도 높은 처벌 방침을 밝히고 대대적인 내부 사정 작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지난 2013년 장성택 숙청과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북한노동신문은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기철과 그의 추종 세력이 지난 4년 동안 뇌물을 받고 매관매직과 인사비리를 저질렀으며 국가자금과 물자를 유용하는 등 특대형 부정부패 행위를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이들이 군의 정치 지휘 체계를 훼손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했다면서 독소와 폐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직접 당정군 연합회의를 주재하며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고위 간부 비리를 다루기 위해 당정군 연합회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앞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숙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 체계를 흔드는 행위로 규정됐다는 점에서 장성택 숙청 당시와 유사한 처벌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에 따라 박희철과 연루된 간부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북한이 처벌 결과를 공개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고급 중학교에서 피부관리를 받은 여학생 3명이 전교생 앞에서 공개 비판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학교는 이를 학생다운 생활 기풍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했지만 학생들과 일부 교원들 사이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통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북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이들 학생은 농촌 동원에 참여한 뒤 강한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 이른바 미안으로 불리는 피부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청년 동맹 지도원이 이를 문제 삼아 사상 교양 행사에서 학생들을 공개 비판 대상으로 세우고 사상적 해이 사례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 비판을 받은 학생 가운데 한 명의 어머니는 학교를 찾아가 농촌 동원만 가지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학교 측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한동안 소란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현재 북한에서는 고급 중학교 여학생들 사이에 피부관리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으며 학교 밖에서는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여전히 이를 통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남도가 30에서 80mm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비의 양이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내리겠는데요. 함경북도는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1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 소식과 함께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이니까요. 이동하실 때 보행 안전과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진남포가 26도, 평양 25도, 신의주 24도, 강계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강계 29도, 진남포 27도, 신의주 26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전 지역의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사리원 26도, 개성과 신계 25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9도, 신계 28도, 사리원 27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원산과 고성, 평강, 청진, 운기, 성진에서는 오후부터 차차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원산과 고성 25도, 청진과 운기 23도, 낮 최고기온은 고성 31도, 원산 30도, 청진 26도, 운기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도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가까운 바다는 1에서 3m,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4.5m까지 높게 올라가겠습니다. 이상 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

0: 여기 성도님들,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이나 탈북민 여러분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1: 잘하는 주님
0: 역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워싱턴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노벨 수상자 20명 넘게 배출한 명문 카네기 멜런 대학교의 졸업생을 4년간 추적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 졸업생 중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학창시절을 면밀히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이랬다고 해요. 뛰어난 성적과 해박한 지식, 좋은 기술은 성공의 15% 정도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나머지 85%는 좋은 인간관계였다.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가벼운 관계의 사람에게도 자주 안부를 물었는데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죠. 첫 번째, 직접 찾아가는 발의 안부. 두 번째, 전화로 하는 입의 안부. 세 번째는 글로 쓰는 손의 안부였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의 도구인 안부 인사, 사랑의 인사를 오늘 주변 이웃에게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의 안부, 입의 안부, 손의 안부를 기억하면서 주변에 그렇게 안부를 전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향림교회였고요.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강찬 목사님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의 말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희는 모든 성도에게 거룩한 볼맞춤으로 인사하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변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로, 그리고 행할 수 있는 행동들로, 섬김의 손길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낼 때 배에 배로 그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 국립합창단과 테너 임정근 씨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사역자 임재청 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까지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리고 그전에는 빛나고 높은 보좌와 두 곡의 찬양 함께 주님께 올려드린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참된 경건은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 우리가 까딱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세 속에 물들 수가 있죠.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거라. 물고기는 짠 바다 물에서 살지만 짜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 쾌락주의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쾌락을 누리는 것, 더 높아지는 것, 더 많은 영광을 받는 것이

0: 세상 사람들의 목표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경건하라. 디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혀의 자갈을 물리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며 세속에 스스로 물들지 않고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 경건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평안도에서 서울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김준우입니다.
1: 정착 5년 차

0: 예, 접어들고 있는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우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자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고향 분들에게도 같이 전해주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1: 네.
0: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은혜를 주시는 분.
1: 네.
0: 이라고 해주셨는데.
1: 네, 맞습니다.
0: 저희가 거기까지 나눴는데 북한 주민분들에게 이 단어가 조금 오래 남지 않았을까 싶어요. 은혜라는 단어는 북한에서는 거의 이제 지도자에게만 쓰는 단어로 알고 있어요.
1: 네. 그 수령? 뭐 수령님의 오네 뭐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얘기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0: 네.
1: 뭐 우리 장군님의 은혜 아니면 뭐 수령님의 은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0: 네.
1: 뭐 당의 은혜라고도 얘기를 해서 막 뭐 당이 뭐 인민들한테 막 뭐 집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은혜를 한 번도 못 느꼈어요. 네. 수령의 은혜라든지 북한에 살았지만 뭐 그 뭐 당이라고 뭐 도대체 저 나한테 무슨 은혜를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이게 진짜 은혜라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이제 뭐 그 뭐 당 북한 정권에라든지 뭐 북한의 뭐 노동당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제 못 느꼈던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빨리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받고 이제 저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북한에 있었을 때 생각했던 은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었어요?
1: 그냥 주는 거였어요. 뭐 이제 물질적으로.
0: 아.
1: 네. 뭐 배급을 준다든지 뭐 명절 때 뭐 고기 같은 걸 뭐 준다든지 뭐 아니면 뭐 집을 뭐 이제 북한은 이제 집을 사실 정권이 주기는 해요.
0: 네.
1: 이제 공급 같은 형태로 주기는 하는데 이제 극소수죠. 받는 사람이 이제 북한 정권에 보통 이제 충성하는 사람들이 집을 네.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의 은혜를 뭐 북한 정권의 은혜를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일부 극소수만 누리는 그거를 북한 정권은 모든 인민들이 받고 있다고 그 은혜를 받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저처럼 뭐 저는 받은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북한 정권으로부터.
0: 네.
1: 그래서 좀 많이 은혜?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0: 뭔가 물질적이고 네. 보여지는 것으로 네. 인해서 내려오는 것.
1: 네.
0: 내게 오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네. 그럼 북한 주민분들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1: 네네.
0: 같아요. 그럼 이곳에서 내가 쓰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는 조금 달라진 게 있어요? 아니면은?
1: 맞아요. 달라졌어요. 그냥 인간이 뭐 저는 물질적 은혜보다도 이제 신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신이 뭐 나의 인생, 고난, 역경, 이제 믿음, 이런 사랑, 이런 뭔가 나를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은혜?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나의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될 그냥 나를 배를 그냥 물질적으로 그냥 배를 채워주는 것도 좋긴 하죠. 물론 이제 좋긴 하지만 뭔가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은혜 같아요.
0: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하루 되세요. 라고 네. 저희가 인사도 나누잖아요.
1: 네네.
0: 지난 주일에 어떻게 은혜 받으셨어요?
1: 네. 지난 주일에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0: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1: 저희가 이제 지난 주일에 북한 선교대회를 했었어요.
0: 교회에서?
1: 네, 교회에서 이제 한국의 청년들이랑 남한의 청년들이랑 북한의 청년들이 모여서
0: 네.
1: 다 같이 이제 북한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믿음의 이제 설교를 들었거든요.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0: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1: 하나님, 이제 북한? 제가 북한에서 왔잖아요.

0: 아니고
1: 맞아요.
0: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동을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은혜의 주일을 보내셨고 그러면 보통 주말에는 교회 가시고 또 토요일에는 뭐 하세요?
1: 토요일에는 그냥 공부만 했던 것 같습니다.
0: 공부만요?
1: 네.
0: 지금 학생이신 거죠, 그러면?
1: 맞아요. 지금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어서,
0: 석사 과정에
1: 이것저것 할게 많네요.
0: 아니 뭐 시험 기간도 아닌데 공부 하루 온종일 하셨던 거예요?
1: 네, 뭐 시험 기간은 끝나긴 했는데 뭐 이제 여러 이제 논문도 쓰고 그 다음에 논문 외에도 이제 교수님이랑 하는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많아서
0: 네.
1: 사실 뭐 방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0: 학생의 본분을 아주 철저히 잘 이행하고 계시네요.
1: 너무 힘듭니다.
0: 공부에 공부에 공부를 하시면서, 근데 이 석사 과정이
1: 네.
0: 학부 대학생 과정을 마치고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박사까지 있잖아요.
1: 맞아요.
0: 더 공부에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1: 아직까지 이런 박사과정을 한두 번 정도 생각해 본 적은 있긴 한데 이제 거의 한 80%는 안갈것 같아요.
0: 그럼 바로 취업하실
1: 네,
0: 거예요?
1: 취업을 할것 같아요.
0: 전공을 살려서.
1: 네.
0: 지금 하고 계신 전공은 마음에 드세요?
1: 네, 저는 그래도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어요.
0: 여기 대한민국이 학과 전공만 해도 수만 개가
1: 맞아요.
0: 된다고
1: 너무 많습니다.
0: 하잖아요. 거기서 고르는데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학부는 이미 하고 오셨고,
1: 네.
0: 대학교 생활은 하고 오셨고, 대학원으로 여기서 전공을 선택하는데,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선택지가 훨씬 더 많아지고,
1: 맞습니다.
0: 생각만 하던 학과들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1: 네네. 저는 사실 북한에 있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게쭉 하나로 일관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때까지 쭉 이제 제가 하던 거를 북한에서도 하고 이제 한국에서도 하는 것 같아요.
0: 전문성을
1: 네, 그냥
0: 살려서
1: 전문성을 살린 것 같아요.
0: 그쪽으로 좀 계속해서 갈고 닦아서 외길을
1: 네네,
0: 갖겠다라는
1: 맞습니다.
0: 마음으로.
1: 네.
0: 그러면은 토요일에도 공부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토요일까지 공부를 하는 거면
1: 토요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일에는 제가 일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0: 일도 하고 있어요?
1: 네네.
0: 학교 생활이랑 같이.
1: 네, 맞습니다. 제가 방학 기간이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강의 들을 때보다는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일도 좀 하면서 공부도 좀 하고 있습니다.
0: 보통 학교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1: 네.
0: 학교에서 일해 아니면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대창집, 옷가게.
1: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는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냥 제가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상에서 그냥 쇼핑몰 같은 거?
0: 쇼핑몰 운영하고 있어요?
1: 아, 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하려고.
1: 네네네.
0: 아, 그게 저도 거기까지 접근해 보지는 않았지만
1: 네.
0: 매스컴에서가 보통
1: 네.
0: 인터넷에서 보면은 그거를 보다 손쉽게 할수 있도록 요즘
1: 맞아요, 맞아요.
0: 인공지능도 많이 발달이 돼
1: 네네.
0: 있고 인터넷이 하도 여기가 빠르다 보니까
1: 네.
0: 발로 뛰지 않아도
1: 맞아요.
0: 손으로 충분히
1: 네.
0: 가능한 세상이 와서 그쪽을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1: 네. 저는 사실 이전에도 해봤었어요. 대학원 다닐 때 해봤는데, 이제 제가 그때 그 사업자 등록증을 반환해야 되는,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어가지고,
0: 그래요.
1: 네, 그 연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오로지 연구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거 막 이것저것 부업하면서 하는 사람이 연구에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조건 자체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쇼핑몰을 좀 잠깐 하다가 그래도 연구에 집중을 해보자 해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좀 잠시 폐기를 했었거든요. 폐기하고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의 이제 대학원 석사 과정도 이제 끝나가게 돼서
0: 연구도 끝나고요.
1: 네.

0: 여행가도 이제 끝났고 해서
1: 와, 이것저것 많이 경험한 그 토대가 계속해서 도전하고 하는 양분으로 또된것 같아요.
0: 저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
1: 다음에 또 저희가 모실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사업자로 모시면 좋겠네요.
0: 아, 감사합니다.
1: 사업자이자 연구자. 이거는
0: 아.
1: 한 번도 뵌 적이 없던. 그렇게 그러면 공부와 지금 일을 병행하면서
0: 네.
1: 또 다른 내일을 위해서, 근데 그 누구보다 또 성실히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정착기 가운데 또 신앙생활은 놓지 않고
0: 네.
1: 매일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평안도가 고향인 김준우 형제와의 이야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5년 동안 허락해주셨던 그 다양한 여정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이사 온지 5년 차 우리 김준우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밝기를 밝히 보이시니 라이프로드 싱어즈였습니다. 찬양 전에 나누었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곳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끊임없는 차고 넘치는 은혜의 간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연주 찬송 올려드리면서 잠시 인사드리고요. 찬양 후에 2부 순서 이어집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즉시 행하며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면서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선포와 순종의 걸음으로 가득한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화요일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이어갈게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3: 라디오를 살 때 정보기술 교류사나 보이부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4: 어.
3: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 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고는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4: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년 전에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북한에서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들은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 또 자리에 바로 함께 모셔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3: 안녕하세요.
4: 네. 지난 시간까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그 라디오를 직접 조작해서 들으시고 한국 네. 방송을 들으시고 추운 지역의 방송일 거라 생각했던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그리고 세계 명화 가운데 모세 이야기를 처음 접했는데 그 이야기를 또 극동방송에서 들으시고
3: 네.
4: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 또 접해서 선생님에게 물어 열두 제자가 있고 또 이런 뭐 치유를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셨어요.
3: 네, 맞아요.
4: 여기까지도 너무 놀라운데
3: 네.
4: 근데 군 복무를 10년 동안 다 꽉 채워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3: 네, 맞아요.
4: 해외 외벌이도 가시고
3: 네.
4: 근데 그 과정 중에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북한에서 심화된 교육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3: 네.
4: 생각도 있어요.
3: 네. 북한에는 이제 그 계급교양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경 그다음에 미신 이런 것을 너무 이렇게 나쁘다고 인간의 존엄성과
4: 네.
3: 이성을 타락시키는 행위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종교주의에 빠지면 사람이 아닌 어떤 신에 추종하는 사람이 아닌 인간이 아닌 어떤 그 괴물이 된다고. 예, 그런 괴물이 된다면 우리의 우월한 사회주의 제도에 반기를 들고 그 반기를 넘어서 체제를 정복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체제 그 체제 밑에 그 교육을 많이 합니다.
4: 네.
3: 예, 그래서 저도 그것을 듣고 이렇게 또 이렇게 들으면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이런 게 좀 약간 무서워졌죠 처음에는.
4: 이게 실제로 북한 곳곳에서는 정치범 수용소에 새벽녘에 갑자기 그렇게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더 나아가서는 총살하는 경우까지.

0: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거든요.
1: 네.
0: 직접 그런 걸 접해본 적은 없으신 거예요?
1: 아니 뭐그 많이 들었죠. 그 학습 제강에 뭐 양강도 뭐 맷동에 두고 사는 누구는 뭐 중국에 건너가서 선교사 놈을 만나서 그 우리 사회주의를 적먹고 뭐 우리의 건전한 일상과 문화를 접먹는 비폐한 성경책을 들여다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회주의 조국을 전락시키는 그건 기도를 했다. 네, 이걸 적발해서 주민의 뭐 신고해서 적발해 가지고 저세 그, 그 우리 법에 준뭐 저놈한 심판을 받게 했다 이런 것을 막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고 본인은 물론 안 보는 것은 물론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주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교육을 하면 너무 무서워요.
0: 근데 중학생 때이 방송을 처음 접했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그 방송을 통해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성경에 거의 준하는 종교 행위라고 북한에서 볼수 있었을 텐데 무섭지 않으셨어요?
1: 저는 좀 반신반의 많이 했어요. 성경하고 나디에서 나오는 나디에서는 이렇게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네.
1: 그래서 이건 성경책이라고 했고 이거는 명화 동작 아이 그
0: 세계 명화에서
1: 세가
0: 봤던
1: 명화에서도 나온 이집트 얘기고 이건 또 애굽이고 이건 뭘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궁금증을 물어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0: 근데 가족들이 알진 않으셨어요?
1: 가족도 같이 들었는데,
0: 같이
1: 예, 같이
0: 들으셨어요?
1: 들었는데, 가족도 몰라요. 예. 근데, 아빠가 어느 날은 이제 그 한번, 3개월 동안 이제 꽃게잡이라고 해가지고, 새 바다에 나가요.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거 나갔다 들어와서, 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국동방송이고, 왜냐면 바다에 나가면 그렇게 잘 잡힌대요. 이렇게. 예. 뭐, 조금만 해도 이렇게 잘 잡히고 그래서 뭐 KBS는 물론 뭐 국동방송 뭐 여러 방송을 잘 들을 수 있다고 근데 국동방송은 듣지 말라고 부터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국동방송 들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0: 뭔가 좀 위험을 감지하셨군요.
1: 네
0: 내용을 들으시고.
1: 내용을 들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가족이 멸족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빠가 그때 그 덜리된 건 마저 이렇게 납땜을 해놓더라고요 멋들르게
0: 선생님, 못 들으시게
1: 예,
0: 앞으로.
1: 그때부터 못 들었어요.
0: 그게 얼마나 들으셨을 때의 시점이에요?
1: 한 2년 정도, 2년도 매일 들은 건 아니고요.
0: 네.
1: 예. 그냥 좀 시골이다 보니까, 날씨가 흐리고 이럴 땐잘안 들렸어요, 그때. 예, 잡기가 엄청 어려웠어요. 다 막고 하니까. 예. 근데, 그래서 그냥 잘 들릴 때가 있었어요. 예. 그때 그냥 가끔 아름아름 들었고 엄마 아빠 몰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못 들었어요. 그다음부터는 교육도 많이 들어왔고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들으면 안 되겠다라고 궁금증이 있었지만은 그때부터는 못 들었어요.
0: 아버님은 그 이후로도 계속 바다에 나가셨던 거죠?
1: 아버지는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다음부터는 뭔가 아버지 몰래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그걸 이렇게 이어폰 이를 꽂고 있었는데 뭘 들었는지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국동방송이나 아니면 뭐 다른 방송 들었을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0: 근데 한번 들으신 분들이 이게 자의로 끊으시기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물론 극동방송도 있지만 외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한국어 방송들도 자주 접하시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소식이나 아니면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이나 한번 듣고는 이게 끊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1: 네,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끼고 있었고 저한테는 뭐 주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북한의 가정에서는 또 아버지가 절대적인 어떤
0: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1: 권위자이기 때문에.
0: 네.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몇년 동안 10대 때 들었던 방송이잖아요. 근데 그 방송을 들은 몇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0: 접해왔는데, 하나님에 대해, 종교에 대해, 기독교,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 찬양도 들으셨다고 하셨고, 내가 가진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돌이켜보면 있었을까요? 그때 신앙생활은 하신 건 아니었잖아요.
1: 네. 아, 그때는, 완전 일상생활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고요. 어떤, 비가 엄청 혹시려 올 때가 있어요, 북한은. 그러면 산사태가 확 나고, 우리 집도 비가 확 새고,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아, 그때 이렇게 문득 너무 비가 떨어져가지고, 아, 그때는 하느님 그비좀 멈추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세처럼 이렇게 시내 산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비슷하게 한번 했어요. 근데 진짜 비가 딱 멎어가지고 우연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비올 때마다는 또 그랬고 네. 한번 이렇게 바람 막 불어서 이렇게 막 기아랑 날아갈 때또 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또 해줬는데 멈춰지진 않았지만 좀 약해졌고. 네. 이런 경험이 그냥 우연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은 1도 안 했고요. 그냥 그런 거라도 해봤던 기억이 났고, 네. 그것이 지금 보면 제 기도를 들어주신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0: 참 저희가 순수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들으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그렇게 경험했던 기도의 그 조각들 나눠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외화벌이에 나오시고 그곳에서 또 채널을 돌리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또 5년 전에 오셔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고 계신 천국 소망을 갖고 걸어가고 계신 그 이야기들은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5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 온 우리 이은석 형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장마와 폭염으로 무더운 여름철 강건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지구촌은 지구환경의 위기로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폭우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요. 우리들도 힘들지만 우리 후손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들에게 물려줄 미래 유산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죄성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보존해야 할 이 세상을 인간의 죄성으로,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태도가 지구를 망가뜨리고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연의 습격이 오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창조 질서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그가 소망이 되시며 창조 질서가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2절로부터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즉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존재하셨으며 우리의 죄로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유일한 생명이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것이요 부활의 생명빛을 전해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며 참된 질서를 찾게 된 것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

0: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요 생명이요 빛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지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을 우리들에게 특별 계시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그리고 남북의 동포들과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 지구촌의 기후재앙을 포함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발생하는 무질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참된 소망이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생명의 빛으로 삼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풍성한 삶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전국적으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별다른 비 소식은 없지만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6도로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6도로 전망됩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5도로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3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에 모두 흐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동해북부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남과 북, 이 한반도 땅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그 선포를 함께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요즘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리라 다짐하게 됩니다. 사실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이런 결심이 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주께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열매가 풍성하고 달기 때문이죠. 순종은 작고 은혜는 큰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 아침도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7월 14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창조주 하나님께 높은 소리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7편 1절에서 118편 7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7편 1절에서 118편 7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 이 시편 117편 딱 두 절로 되어 있고 또 이어지는 118편은 111편부터 시작했던 이 할례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마무리되는 우리 할렐루야 시의 이제 결론적인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9편으로 가면 여러분 그 유명한 토라 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이 등장합니다. 176절까지 있는 가장 긴 이제 시편이 되죠. 자, 이것과 대조적으로 오늘 시편 117편은 모든 시 중에 가장 짧은 시입니다. 딱 두 절로만 되어 있죠. 이 두 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입니다만 그 무게, 그 의미는 아주 묵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1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시 구원을 받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또 언약이 회복되는 클라이막스, 절정에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입니다. 자, 이 찬양은 먼저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하신 역사를 두고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사실 찬양을 해야 될 백성은 이스라엘 같습니다. 근데 왜 모든 나라를 초대해서 찬양을 하느냐? 그것은 이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방을 사용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돌려보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라고 할 때 이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도하고 쓰임받았던 나라들입니다. 자,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다음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또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헤세드, 이게 크다. 아주 강력하다라고 그러죠. 이 가바르라고 하는 크다라는 말은 절대적인 강력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 실패하거나 쇠약해지지 않는 강력함. 그래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크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한때 불성실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나아갔던 그 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징계해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인내하시고 돌려세우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만드신 거죠. 자, 그리고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진실하심 이 에메트라는 말에서 아멘이 사실은 이제 나왔는데 이 진실하심이라는 건 이 언약의 메인, 언약의 충실함, 언약의 진실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었던 언약의 기초에서 이 언약을 뭐라 그러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이 언약적인 의에 기초하여 그분의 사랑을 다함없이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는 항상 넘치는 사랑과 동시에 공의가 같이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 이 공의를 기초로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같이 가는 거죠. 이 신실하신 사랑의 기초에서 옆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번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시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하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말하죠. 화평은 이웃을 향하여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향하여 언약을 향하여 거룩하시고 구별되시고 그리고 그 언약에 기초하여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시편 117편으로 오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 긍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방들은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찬양은 모든 민족들이 하지만 그 찬양을 베푸신 찬양의 근거는 그의 언약 백성에게 베푸셨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찬양은 모든 민족, 보편적인 모든 민족을 초대하지만 그 모든 민족이 찬양해야 할 근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특수한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는 장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이 구원을 얻고 찬양할 것을 예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받는 복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나라가 찬양을 하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순종을 할 때 우리를 통하여 결국은 이 나라와 열방이 복을 얻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의 우리의 현장에 구체적인 우리의 것들을 통하여 이제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푸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주신 이 삶의 한 작은 부분이 결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자하심과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진실하심이 온 열방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여러분 나아가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구체적인 작은 것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부활 신천하시기 전에 이 복음을 너희들이 얻게 됐으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보편적인 온 나라에게 퍼져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고 그것이 영원하다고 찬양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온 열방 가운데 전파하며 온 열방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매일매일의 다양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걸음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편 118편은 111편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이 할렐루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특이하게도 이 118편은 할렐루야가 없죠. 네, 할렐루야가 없습니다. 116편은 맨 끝에 19절에 할렐루야가 나오고 117편도 맨 끝부분에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118편은 전반적인 내용이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이제 명령입니다만 할렐루야가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118편을 보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게 바로 그 앞에 2절로부터 이어지는 117편 2절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상으로 이어지는 감사시 찬양시 할렐루야시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117편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신

하나님이 영원하미로다 한 다음에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똑같은 내용이 118편 1절에 나옵니다만 할렐루야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편의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감사하라고 시작합니다. 감사하라.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선하시고 그분의 창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처음 온 세상을 만든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여기 1절에 나오는 그는 선하시며와 같은 원문입니다. 여기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이제 토브거든요. 창세기에서. 여기도 똑같이 그분은 선하시며 할 때 그는 보시기에 그는 좋으시며 이런 의미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피조세계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선하심의 본질이 뭐냐? 선하심이기 때문에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도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온 세상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하미로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과 관련되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언약 백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 언약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들의 불성실함과 또 죄악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키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서는 이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잡혀 있다가 돌아오게 되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제 아론의 집은, 자, 여러분 아론의 집이 어디입니까? 아, 제사장의 집이죠. 제사장의 집.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죠. 자, 제사장 가문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God fearer라고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그러니까 그의 언약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모든 이방과 열방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분의 인자와 자비를 찬양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우리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너희들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셨다. 자,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자, 여러분 할렐루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할렐루라고 그러죠. 할렐. 빛을 보고 반응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과 자비, 아름다운 빛을 보고 찬양하는. 그래서 다시 118편으로 오시면 지금 118편 2절에서 4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빛을 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부르짖으시고
십자가

0: 지시는 이 부분을 사실 많이 반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많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넓은 곳, 이 맥자르라고 하는 것은 이 열린 공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모든 민족의 분원 앞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 그러냐? 넓은 곳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당신이 누구 편이냐가 참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편이라는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그 고통스러운 어려움 가운데 이들이 붙들었던 한 가지 확신은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고 막 이를 악물고 달려들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럽니다. 이 고난 가운데 확신했던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내 편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도와주고 용기를 주고 보호해주고 격려해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어찌할 수 없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려움 가운데 내 편으로 숨게 돼 있습니다. 내 편으로 숨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께 피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피하는 백성들에게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아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온 땅에 선포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그분의 눈은 나의 외침 가운데 머물러 계셨고 내가 지치고 고단하여 여호와의 그늘로 피하고자 했을 때 그분은 기꺼이 저의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소리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성도님들, 이 아침도 겸손히 주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믿음을 부르는 이름이요 승리를 주시는 이름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여호와의 이름은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신비한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개인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의심을 잊지 마십시오. 7월 14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장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홍원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내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의 중심에 계셔주시길 소망하며 내홍원의 삐삐치니 시작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오늘 네오네 핏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 또 스룹바벨 성전의 열등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비교는 열등감을 키우고 믿음은 비교를 멈추게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수록 자신을 작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그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최고의 재료와 장인들이 동원되었고 봉헌하는 날에는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웅장함 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죄를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전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영광은 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친 뒤 귀환한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인도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초라했습니다. 나라의 힘도 넉넉한 재정도 없었습니다. 기초가 놓이는 날 젊은이들은 기뻐 외쳤지만 옛 솔로몬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스가랴 3장에 기록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새 성전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현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과거의 영광이나 다른 사람의 성공과 견주어 시작할 때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비교는 감사를 빼앗습니다.

0: 순종을 보셨고 사람들은 부족한 재료를 계산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어 하나님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크기가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도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를 통하여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속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을 주님이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영광은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스룹바벨 성전을 드나들이시며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머무신 그 성전은 세상의 어떠한 화려함보다 더 큰 영광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던 첫날 주변에는 오랜 역사와 큰 규모를 가진 대형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예배당은 너무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텅 빈 의자를 바라보며 기도했고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누며 하루를 마치는 날도 이어졌습니다. 이 작은 교회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교의 시선이 아니라 사명의 시선을 갖게 하셨습니다. 매일 한 사람씩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또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제 목회의 방향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한 가정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고 상처 입은 심령이 치유되는 모습은 어떤 숫자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제게 솔로몬 성전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스룹바벨 성전을 맡기셨습니다. 그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날마다 배우게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낙심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은 가장 화려한 성전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기억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고요, 기도의 골방을 세우고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생생한 음성을 날마다 듣길 원합니다. 네, 오늘 빛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해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365일, 오늘 이 시간부터는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1장 2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참 아름답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통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그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아름다운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껏 자신을 주인 삼고 살아온 날들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회개에는 구원하실 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절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한 믿음, 이것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 속에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박신화 과여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푯대를 향하는 인생,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교인 템플대학교를 세운 러셀 코넬 박사는 우연히 제1차 세계대전과 세계대공황이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백만장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코넬 박사는 이 시기에 자수성가한 4043명의 삶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세 가지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첫째,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둘째,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셋째,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았다. 지금 보기에는 너무도 뻔한 답변이지만 코넬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이 세 가지 공통점을 제외하면 학력, 미천, 가정환경 등은 저마다 달랐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목표가 있고 열정이 있으며 의지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 박사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유일한 차이는 삶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에게는 여기에 더해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푯대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푯대를 위해 오직 전진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삶의 목적, 즉 푯대와 비전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며 전진하게 하소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성취하며 살아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클래식 콰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테너 지명훈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딜레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사자성어로는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를 금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사탄마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또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문제지만 동기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겉모습도 있지만 죄를 왜 짓는가 동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었는데 무조건 용서해 주시면 멈머는 되는데 멈머가 안 되는 거죠. 그 멈머가 뭘까요? 무조건 용서해 주시면 사랑의 하나님은 되는데 정의의 하나님은 되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죗값으로 죽이면 멈머는 되는데 또 멈머가 안 되는 거죠. 멈머가 뭘까요? 죗값으로 죽이면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난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할 때 종종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30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신이 있고 아들 신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본체이시고 동등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들신을 보냈다는 개념이 아니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지은 인간,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십자가에서 대신 달려 죽으신 겁니다.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공의를, 정의를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다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이번 성경 학교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통째로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하신 거죠. 하나님은 딱 하나만 못하게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이거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도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받은 복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 마음속에도 어느 순간부터 이 불평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를 기회를 포착해서 사단이 유혹하고 걸고 넘어지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은 죄를 짓게 만들고 죄는 불만을 더 팽창시킵니다. 오늘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아담이 하와에게 불만이 생긴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드셨을 때는 이는 내 뼈 중에 빼고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긴 손편지에 연애 편지를 쓴 거죠. 그러다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생기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따졌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아주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저 여자 나한테 안 주셨으면 내가 선악과 따먹일 일도 없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아내를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아내를 향해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아내를 향해서만 불만이 아니고요, 남편을 향해서만 불만이 아니고요, 그 아내, 그 남편에게 결혼하게 만든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이 더 불평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평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성경을 읽고

보면 뭐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형제가 가까운 사람이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몇 번이요? 3, 3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번 정도 용서해 주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조금 더 마음이 넉넉해진 거죠. 주님, 한 7번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주변에서 이제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이제 손가락으로 세야 되는 거죠. 한 번, 이제 470번, 이렇게 계속 세야 되는 거죠. 아니면 까먹을까봐 발을 정자로 표시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한한 용서를 하는 거죠. 물론 다음에 한번 주제를 다뤄야 되겠지만, 우리는 항상 이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고민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거를 채찍과 당근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채찍을 가야 될 때 당근을 줘도 문제가 될 때가 있고요. 당근을 줘야 되는데 채찍을 주니까 더 문제가 복잡하게 꼬일 때가 있는 거죠. 당근을 줘야 될 때 당근을 주고 채찍을 할 때 채찍을 하는 이 지혜로움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도 한계점을 넘어가고 인계점을 넘어가면 심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약 천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죽은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도 불러서 심판당한 겁니다.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죄악에 관영하니까 하나님이 참아주셨고 참아주셨지만 결국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추수 때가 옵니다. 심판의 때가 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갈아지는 쭉정이는 밖에 버리워 불태워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의 초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도 보아야 되지만 심판하시는 것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거죠. 심판 속에 오늘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더 조금 더 보려고 하는 거죠.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예수님이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신하가 1만 달란트 빚을 진 겁니다. 한 달란트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었죠. 몇 데나리온이라는 거죠. 한 달란트는 성경에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면 약 20년에 해당하는 연봉인 거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20년 연봉입니다. 작은 액수가 아닌 거죠. 1만 달란트예요. 그러면요, 20년에 1만 년이면 1만 달란트는 약 몇 년의 연봉일까요? 20만 년의 연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액수고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신하가 왕에게 빚진 거죠. 안 되면 아내를 팔고 자식들도 팔고 그래서 빚을 갚아라.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한 번만 좀 기회를 다시 주십시오. 그렇게 청하니까 왕이 빚을 탕감해 준 거죠. 탕감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속에 등장하는 신하는 물질의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지었습니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죄를 지은 거죠. 아담과 하와의 죄는 우리 속에 유전이 되고 내려왔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입니다. 완전한 타락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탕감의 은혜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구속과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탕감이라고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를 가진 왕이 빚을 졌는데 탕감해 줬다, 이것만 해도 은혜인데요, 탕감을 넘어서 우리는 구속과 속량입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죄값은 사망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겁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대신 죽이고 가죽옷으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허물을 덮어주신 거죠. 죄는 피값으로밖에 용서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피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피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속죄의 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사람으로 오셔서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죄값을 피값으로 갚아주신 거죠. 죄값을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바꿔주신 거죠. 이것이 구속입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탕감도 있지만 탕감의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일반 달란트를 빚졌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이 물질적인 속량입니다. 우리가 탕감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은 대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속량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천제일의 믿음의 가족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탕감받은 정도가 아니고 내 죄값 도저히 갚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대신 갚아주셨고 나를 구속해 주셨고 나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탕감받은 은혜를 넘어 구속받고 속량받은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용서받은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우리입니다. 죄는 하나님에게만 불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사람에게도 자꾸 불만이 커져가게 합니다. 주님은 무한한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용서 이에 사랑을 더하셨습니다. 산에 가면 깊은 산에 옹달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뭐 흙탕물이 있을 수도 있고 지저분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대로 두면 깨끗해지는 것 같지만 가라앉는 겁니다. 다시 휘저지면 흙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깨끗해지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 위에서 맑은 물이 그 모든 쓰레기라든지 흙탕물이라든지 다 흘러보낼도록, 넘치도록 깨끗한 물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옹달샘 물이 새롭게 깨끗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 죄악된 타락한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부어주시니까, 깨끗한 사랑으로 부어주시니까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떠내려가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타적인 사랑이 폭포수처럼 흘러 들어오니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집단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직접 찾아오셨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찾아오실 수도 있었었고요, 환경 속으로 나를 몰아가실 수도 있었고요, 어떤 때에는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내가 너를 손가락으로 일일이 가르치듯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의 이름을 불러 너를 택하였노라.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2절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은 나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영원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경험해요. 내가 나를 보면서 야,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멋진 사람인데, 요즘 그런 생각을 하나요? 야, 바울처럼 하나님 저는요 제 속을 들여다보면요 누가 내 속을 알까봐 겁나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요즘 우리 어천제일의 믿음의 가족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연세가 드시면서 자기의 내면 세계를 직면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누가 내 속을 좀 봐야 되는데, 내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이럴 수도 있지만, 야, 이거 누군가가 알면 이거 안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어요. 야, 사람들이 왜 이럴까?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야, 역시 세상은 괜찮아. 역시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자라.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아니고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라. 너는 거룩한 자라 주님이 칭해 주셨고 이제는 거룩한 자로 살아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인정받은 겁니다. 신분은 그렇게 바뀌었지만 아직 수준은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더 거룩한 존재로, 성화되는 존재로, 수준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우리를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인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주신 거죠. 존재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용서받은 나에서 이제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어느 한 사람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한 문장 속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집약되어 있고요. 표현할 수 없는 열등감이죠. 표현할 수 없는 피해의식이죠. 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왕 앞에 부름받은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입니다. 왜 무비보셋은 다윗왕 앞에서 자기를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버지가 요나단입니다. 할아버지가 초대왕 사울입니다. 초대왕이 되었을 때 온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계속 실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백성들도 실망하게 되는 거죠. 블레셋과의 전투 길부아산에서 현

그 시대에 정권이 바뀌면 앞선 왕조들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음의 수렁통이로 빠졌거든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루아침에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삼촌들도 다 전사한 겁니다. 현재 자기는 두 다리를 절름거리는 참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죠. 사울왕의 후손들이 있으면 데리고 와라. 왕의 군사들이 수소문하고 추적해서 발견하고 왕 앞에 끌려오다시피 온 겁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가득한 거죠. 그래서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왕의 입에서 너무나 뜻밖의 말씀이 나옵니다. 9장 1절에 보면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3절에서 왕이 또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너에게 베풀리라. 성경은 다윗이 죽은 개 같다고 표현하는 무비보셋에게 세 번을 말합니다. 7절에서도 말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을 인해서 은총을 베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너에게 도로 찾아주겠다. 너는 지금부터 내 식탁에서 왕자처럼 밥을 먹어라. 물질의 회복도 주셨고 명예의 회복을 주신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찬수 목사님 책을 보다가 우연히 이 부분을 보게 되었어요. 굉장히 기가 막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윗이 두려워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울의 손자니까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10년 넘게 쫓겨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을 보면서 두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제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10년 넘게 죽을 고생했는데, 목숨을 잃을 뻔도 했는데, 원수의 손자인 거죠. 그러면서 무비보셋을 보면서 또 하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쟤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 어려운 시절에 힘을 얻었고, 쟤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살아날 수 있었어. 야, 쟤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 때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다고 그랬어. 똑같은 인물을 보면서 두 모습이 교차하는 거죠. 자,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입니다.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 맨날 고마운 모습만 보이죠. 아닙니다.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식들을 보는데 두 모습이 교차하는 거예요. 야, 우리 남편 나랑 결혼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하고 수고하고 너무 고마운 모습도 있는데, 아, 이 남편이 나한테 그때 했던 막 이런 거 막 생각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고마운 모습 생각나지만, 아, 그때 저 사람이 그 말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데, 그런 게 생각날 수도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보면 다 요나단의 모습만 생각나는 게 아니고요, 사울왕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선택한 걸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그런데 요나단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나에게 은총을 주셨구나.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사울의 모습이 아닌, 원수의 모습이 아닌, 나에게 그토록 호의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요나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저도 평상시 설교할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설교했는데, 아, 그 책을 보니까 뒷부분이 또 있었었어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그래서 맨발로 슬피 울며 밤에 도망갔습니다. 그때 지지자들도 있고 반대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더니 잘 됐다, 이번에야말로 사울 왕가가 다시 왕이 될 찬스다,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슬피 울며 피난가는 다윗을 어려운 시절에 함께

0: 함께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무비보셋의 종이 시바가 있었어요. 이 시바가 와가지고 다윗왕한테 무비보셋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무비보셋이 있는 그 소유를 네가 다 해라. 반역이 평정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누군가가 데리고 가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면, 왕이 피난 가는 동안에 수염도 깎지 않았고요, 자기를 목욕도 하지 않았고요, 그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때서야 왕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시바와 재산을 나누라. 그럴 때 무비보셋이 성경을 보니까, 아닙니다, 저는 왕이 평안히 돌아오신 것만 해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서 요 부분을 더 첨가해 놓은 거예요. 무비보셋도 다윗을 보면서 두 가지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할아버지의 재산도 회복시켜주고 왕자로 대우해주는 고마운 다윗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다른 사람 말 듣고 나를 오해하고 그리고 재산을 몰수해서 시바에게 주었던 야속한 다윗왕의 모습. 두 모습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마운 모습도 있고 야속한 모습도 있고 서운한 모습도 있고, 교회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교회를 통해서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섭섭한 것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비보셋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성경 속에 그리고 그 책 속에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모습이 왔다 갔다 하지만 무비보셋은 시바의 말을 듣고 재산을 몰수한 다윗왕의 모습이 아니고요,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은혜를 베풀어준 왕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으로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뛰니라. 백데나리온 탕감 받았는데 그걸 못해준 거잖아요. 친구에게 못해준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는데 백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동료를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친구를 불쌍히 여기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용서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늘 양면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고마운 것을 기억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두 가지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요나단 때문에 은총을 주신 것처럼 내 아버지 되시며
1: 내 친구 되신. 1분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경영하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호 ENC 주식회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입니다.
1: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빛을 비춰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다시 기도할 때에 능력의 기도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존귀하며 영화롭게 주님 이름 자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7월 14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한여름에 뙤약볕이 대지를 달구는 날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늘을 찾는다. 햇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늘은 더 짙어지고 그 서늘한 품은 더 간절해진다. 생각해보면 그늘이란 말 속엔 누군가를 쉬게 하겠다는 착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다. 제 몸을 아낌없이 펼쳐 뜨거운 햇볕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나무들을 보라. 나무는 자신이 더울지언정 그 아래 찾아오는 지친 이들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시원한 바람과 휴식을 내어준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너무 뜨겁고 팍팍하다고 한탄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씩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 숨막히는 여름도 서늘하게 지나갈 수 있다. 누군가의 지친 어깨 위에 가만히 드리워지는 그 그늘, 슬픔에 저는 이에 그 눈물을 묵묵히 덮어주는 그늘, 그런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하다. 뜨거운 계절의 한복판에서 문득 내 삶을 돌아본다.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이었던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나만의 볕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그늘을 빼앗아 오지는 않았는가? 문태준 시인의 그늘을 생각하며 에세이 중에 부분인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한 그늘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참 감동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요. 오늘 아침에 뜨겁고 팍팍한 소식이 많아요. 보니까 전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이란과의 휴전이 무산되고 또 더 지금 치겠다고 하는 이 보도들이 나타나고 또 코스피가 또 폭락하고 뜨겁고 팍팍한 소식들이 가득한 아침이기에 이 착한 그늘이 더 이제 감동되는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씩만 더 그늘이 되어준다면 이 폭염 같은 하루도 분명 서늘하게 지나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시편 12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할렐루야. 성경도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 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뜨겁고 힘든 순간마다 그늘을 제공해 주시는 분. 세상 속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욕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이 예비하신 시원한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다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찬송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제목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라는 찬송가입니다. 오늘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아침 일상에 큰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가장 가까운 십자가 그늘이 어디인지 발견하는 그런 복된 화요일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쉼을 누리며 오늘도 이 폭염 같은 우리의 그 뜨겁고 팍팍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고 있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주님이 예비하신 십자가의 시원한 그늘 아래 있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요. 오늘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 방송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이 세상 속에서 있다 보면은 막 우리의 욕심도 뜨겁게 달아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주님은 시켜주시죠. 말씀으로 시켜주시고, 야, 이게 너무 뜨거우면 안 돼. 예? 그 다음에 우리들의 그 하루하루를 보호해 주시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또 여러 가지 십자가 같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 힘있게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아, 특별히 오늘 문태준 시인의 그 그늘을 생각하며 그 참 그 일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씩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 숨 막히는 여름도 서늘하게 지나갈 수 있다. 그늘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옆사람, 또 여러분의 친구, 또 이웃, 교회 동료, 목사님, 사모님, 다 우리의 그늘 같은 분들이시잖아요. 또 여러분이 그분들의 그늘이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더운 여름, 아무리 이 세상에 팍팍하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늘 그 그늘 아래서 우리가 분명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묵묵히 그 그늘처럼 덮어주시는 여러분의 그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먼저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공유하기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지부장님들 10분 이상에게 이 말씀 링크 전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죠. 유튜브 상에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예요. 좋은만 검색해도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또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고요.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벌써 이렇게 일찍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우리 윤경자 김상혜님. 저는 오늘 오프닝 보면서 저도 이 찬양이 생각났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할렐루야. 어떻게 저하고 이렇게 생각이 똑같으세요? 잠시 후에 연주곡으로 함께 해드릴 거고요. 우리 주송철님, 황건탁님, 생명을 살리는 방송, 우리 조필영님, 십자가 그늘 아래서 늘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임용필, 이용관님, 오늘 둘째 처형네 포도밭에 포도가지 순치는 일을 도우러 갑니다. 포도나무 그늘 아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을 느끼는 그런 하루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셨는데요. 야, 축복합니다. 우리 김한희님도 좋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 수 있고요. 잠시 후에 짱짱 성경 암송 백은실 사모님 만나보시죠.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우리의 홍보대사 같은 분이세요. 올댓팀 찬송가만 부르는 우리 귀한 팀이죠. 올댓팀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같이 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같이 하시죠.

감미로운 찬양이 은혜가 됩니다. 장선희님, 김정실, 우리 구은희 권사님,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 사라님도 잘 들어오셨고요. 처음으로 들어오셨다고요. 우리 사라님에게 저희가 응원의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신앙서적 선물 제가 메모해놓을게요. 사라님 응원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이렇게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아, 주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십자가 그늘 아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주곡 같이 하고요. 잠시 후에 짱짱 성경 암송 같이 하시죠.

0: 짱짱 성경 암송. 매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며 나아갑니다. 짱짱 성경 암송. 우리의 말씀 암송도 도움이죠. 우리 문혜정 PD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0: 정말 좋은 아침 맞습니까?
1: 네, 정말 좋은 아침이고요. 요즘 뭐 또 장마 기간이 시작되면서 예.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0: 그렇죠.
1: 또 뜨거운 햇볕으로 또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0: 예.
1: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모두들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근데 정말 여러분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이 또 아침에 이게 쿨하게 이게 이룰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 좀 잘 챙기시고 조금 더 좀 잠도 푹 좀 주무시고 그리고 또 좋은 것도 좀 드시고 그러시면 참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제 이야기인데요. 잘 때 좀 예. 자주 깨잖아요. 더우니까.
0: 그렇죠.
1: 오늘 말씀 암송하셔서 깰 때마다 암송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초복이 언제죠?
1: 제가
0: 네, 여기까지.
1: 예, 여기까지만.
0: 내일인가? 네, 모르겠네. 자, 지금
1: 먹어야겠네요.
0: 여러분 검색 네. 한번 해보세요.
1: 말씀도 먹고.
0: 초복은 도대체 네. 언제인가? 네.
1: 중요합니다. 도대체 언제인가?
0: 내일이네.
1: 내일이에요. 알고 계셨군요.
0: 자, 여러분 초복 네.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해드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우리 극동 방송의 초복은 오늘로 합시다.
1: 할렐루야.
0: 예, 오늘 네. 여러분에게 말씀에
1: 양식을 먹는
0: 양식으로
1: 시간.
0: 오늘 초복 같은 그런 짱짱 성경 암송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같은 여러분이 초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고요. 곽민성, 송형석, 김청심, 정미경님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짱짱 성경 암송 보일러 라디오 생방송.

0: 방송으로 진행하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1: 네, 문자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0: 예.
1: 또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0: 좋습니다.
1: 좋은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실시간 방송 보기가 뜨니까요.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오늘 누가 이렇게 들어오실까요? 우리 김영덕님도 좋습니다. 조재희, 박지혜, 박숙희, 곽민성, 그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김감초, 신통방통, 박지혜님, 예,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먼저는요, 여러분 정말 문자 메시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가 있으니까 지금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댓글도 남기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의 짱짱 성경 암송, 우리 귀한 사모님,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 줌 영상으로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1: 반갑습니다.
0: 예정 PD님.
1: 네.
0: 우리 사모님 목소리 들으면
1: 네.
0: 이렇게 힘이 나죠?
1: 그러니까요. 초복을 능가하는 힘을 주시는 목소리입니다.
0: 사모님.
2: 네.
0: 사모님 만나면 힘이 나요.
2: 제가 구약과 신약의 가장 액기스인 영양분을 여러분에게 드려서이지 않을까라고.
0: 영양제를.
1: 정답입니다.
0: 영양제. 네. 간호사님처럼. 이렇게
1: 오늘
0: 이렇게 영양제
1: 예정입니다.
0: 예 좋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사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이 무더운 여름 또 여러 우리 마음 속에서도 또 폭염 같은 그런 팍팍한 하루일 때 정말 이 말씀의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우리 피디님께서도 십자가의 그늘이라는 말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올 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모든 무더위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아멘.
2: 그래서 이 시간 들어오셔야 되고 이 시간 함께 선포하셔야 됩니다.
0: 좋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아래, 하나님의 말씀의 그늘 아래로 지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그늘 안으로 들어가는 법이 있는데요. 그 그늘 아래 거하는 법은 매우 쉽습니다. 예정 PD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1: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방송 보기로 암송도 하시고 댓글로 따라했어요 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0: 자, 그리고 지금부터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백사모님, 또 저희가 또 함께 할 때 이 짧은 한 구절인데요. 그러나 이 한 구절을 암송하며 말씀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정말 시원해지실 거예요. 그 십자가 그늘 아래로 여러분 달려가게 되실 거예요.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2: 네, 우리 구호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0: 먹어버리자.
2: 저를 따라서 말씀을 두 번 소리 내어서 따라해 주시고요. 연이어서 우리 방송 가정 여러분께서 세 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오늘 암송할 말씀은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아요. 따라만 하시면 누구나 암송이 가능합니다.
0: 좋아요.
2: 제가 1절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두 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0: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0: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 자, 우리 큰 소리로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세 번 힘있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3: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 다음 소절로 넘어갈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2: 자, 우리 세 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세 번입니다. 시작.
3: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0: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2: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선포하고 있고요. 이제 전체에 이어서 같이 말씀 또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0: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 내가
0: 내가
1: 산을
0: 산을
1: 향하여
0: 향하여
1: 눈을
0: 눈을
1: 들리라.
0: 들리라.
1: 나의
0: 나의
1: 도움이
0: 도움이
1: 어디서
0: 어디서 올까?
1: 올까?
0: 나의
1: 나의
0: 도움은
1: 도움은 천지를
0: 천지를
1: 지으신
0: 지으신
1: 여호와에게서로다.
0: 여호와에게서로다. 한번 더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 내가
0: 내가
1: 산을
0: 산을
1: 향하여
0: 향하여
1: 눈을
0: 눈을
1: 들리라.
0: 들리라.
1: 나의
0: 나의 도움이
1: 도움이 어디서
0: 어디서
1: 올까?
0: 올까?
1: 나의
0: 나의 도움은
1: 도움은 천지를
0: 천지를
1: 지으신
0: 지으신
1: 여호와에게서로다.
0: 여호와에게서로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계신 곳에서 큰 소리로 우리 세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우리 박숙희님, 우리 장숙경님, 남한나님, 이연화 예수님 따라하고 있으시죠?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따라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0: 내가
1: 산을
0: 산을
1: 향하여
0: 향하여
1: 눈을
0: 눈을
1: 들리라.
0: 들리라.
1: 나의
0: 나의
1: 도움이
0: 도움이
1: 어디서
0: 어디서
1: 올까?
0: 올까?
1: 나의
0: 나의
1: 도움은
0: 도움은
1: 천지를
0: 천지를
1: 지으신
0: 지으신
1: 여호와에게서로다.
0: 여호와에게서로다.
1: 내가
0: 내가
1: 산을
0: 산을
1: 향하여
0: 향하여
1: 눈을
0: 눈을
1: 들리라.
0: 들리라.
1: 나의
0: 나의 도움이
1: 도움이 어디서
0: 어디서
1: 올까?
0: 올까?
1: 나의
0: 나의 도움은
1: 도움은 천지를
0: 천지를
1: 지으신
0: 지으신
1: 여호와에게서로다.
0: 여호와에게서로다.
1: 내가
0: 내가
1: 산을
0: 산을
1: 향하여
0: 향하여
1: 눈을
0: 눈을
1: 들리라.
0: 들리라.
1: 나의
0: 나의 도움이
1: 도움은 어디서
0: 어디서 올까?
1: 올까? 나의
0: 나의 도움은
1: 도움은 천지를
0: 천지를
1: 지으신
0: 지으신
1: 여호와에게서로다.
0: 여호와에게서로다.
1: 시편
0: 시편 121편
1: 121편 1절
0: 1절
1: 2절
0: 2절
1: 말씀.
0: 말씀. 아멘.
1: 아멘. 와, 좋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 나온다.
0: 아멘.
1: 사모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이렇게 참 끊임없이 기억돼야 되는데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시작되었고, 주위에 보니까 산으로 바다로 계곡으로 많이들 떠나시더라고요. 그러나 시편 121편이 단순히 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찬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을 보며 풍경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 정말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어디에서든 예배하셨으면 좋겠거든요.
1: 아멘.
0: 그래서 산을 보면 말씀이 떠오르고 하늘을 보면 찬양이 흘러나오고 바다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넘쳐나는 그러한 휴가 기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휴가는 하나님을 쉬는 시간이 아니라 평소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복된 창조주 하나님으로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여러분, 오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로 지금 우리가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 정말 짧은 말씀인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암송하니까요. 그냥 오늘 이 코너를 하니까 저도 암송을 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온다. 주님에게로부터
0: 아멘.
1: 온다라고 하는 뭐 단순하죠. 뭐 모르겠습니까? 누가 몰라요, 이거. 그렇지만 오늘 정말 그래. 정말 그래. 그래서 오늘 정말 주님의 그늘 아래로 달려가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실제적으로 나오면 좋겠어요, 예정 PD님.
0: 네, 오늘 그런 고백으로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말씀이 채워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예. 뭐 느끼시는 분들만 느끼실 거예요. 이거 바빠가지고 어디 가시다가 아이고 암송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로 향하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오늘 이 말씀이 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마지막 또 권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지나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쳐가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자연을 만나실 때마다 풍경에서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1: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도움은 주님에게서로부터 오고, 오늘 알파와 오메가이신 시작과 끝이고,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폭염 같은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쉼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힘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사모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번더 암송해 볼까요?
0: 네, 말씀은 다른.

0: 사람을 비추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나를 조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시편 121편 1절 말씀 큰 소리로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시작. 내가
0: 내가 산을
1: 산을 향하여
0: 향하여
1: 눈을
0: 눈을
1: 들리라.
0: 들리라. 나의
1: 나의 도움이
0: 도움이
1: 어디서
0: 어디서
1: 올까?
0: 올까? 나의
1: 나의 도움은
0: 도움은 천지를
1: 천지를 지으신
0: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0: 시편
1: 1절
0: 121편 1절
1: 2절 말씀.
0: 말씀. 아멘.
1: 아멘.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저자 말씀 심는 교회 백은실 사모님과 함께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한 주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김석균 목사님이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드셨어요. 시편 121편인데요. 우리 김민석 목사님의 찬양과 함께 이 찬양 나누는 동안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죠.
2: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따라했어요, 외웠어요, 라고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댓글창에 참여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따라했어요, 라고 지금 바로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우리 백은주님, 이종숙님, 조필영, 로즈킴7407님, 그리고 우리 한복추님도 박상선님도 오랜만에 참석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추첨을 통해서 통닭 상품권을 또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 와,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 다섯 분 저희가 기분 좋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누구실지 미리 한번 추첨해보죠.
2: 저는 적어놨는데요.
1: 예.
2: 예순희님이라고, 아까,
1: 예순희.
2: 네, 따라했어요. 라고, 예쁜 이모티콘이랑 함께 남겨주셨던 댓글을 제가 보고서는, 네, 아멘, 아멘, 따라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지금도 많은 분들이 따라하셨다. 이렇게
2: 네.
1: 지금 문자가 오고 있잖아요.
2: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지금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1: 저 아이디
2: 네.
1: 왔습니다. 아이디
2: 누군가요?
1: 고양이. 아주
2: 네.
1: 뭐 없어요. 사연 따라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2: 담백한 사연인데.
1: 고양이님 저희가 응원의 선물 통닭 상품권 전해드릴게요.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의 사연들 보고 있겠습니다.

0: 여러분에게 더 많은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고요. 더 많은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오늘 암송할 수 있겠다. 예정 PD님 한 분이 연결됐다고요?
1: 네, 지금 한 멋진 장로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김영훈 장로님

0: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 장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장모님 연결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음소거를 한번 해봐야 되나요?
0: 네.
1: 자, 저희가 음소거를 잘 해드려야 될 텐데 장모님 저희 말씀은 좀 들리나요?
0: 마이크를 해제를 눌러주시고
1: 야,
0: 네,
1: 지금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0: 들리는데요.
1: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0: 풀린 것 같습니다.
1: 예, 장모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 지금 뭔가 연결이 좀 예의치 않은데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장모님 목소리가 좀 들려야 되는데 장모님 목소리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얼굴은 지금 나오고
0: 지금
1: 있는데요.
0: 지금 화면으로는 너무나 멋지고 늠름한 장로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1: 네, 장로님 말씀을 한번 계속해 주시겠습니까?
0: 네.
1: 할렐루야. 네, 여러분 또 이럴 땐 저희는 당황하지 않죠. 찬양을 한 곡 듣고 저희가 바로
0: 우리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지금 우리 장로님 우리 귀한 장모님 얼굴만 지금 나와가지고 우리 보이는 라디오 식구들 막 인사를 해주시는데
0: 오,
1: 연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장모님
2: 반갑습니다.
1: 아, 할렐루야. 장모님 반갑습니다. 이야.
2: 네.
1: 우리 장모님이 오늘 아침부터 또 이렇게 반갑게 또 인사해 주시니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2: 네.
1: 이야. 장모님 우리 극동방송 네. 가족들에게 좀 이 더위 좀 잘 이겨내시라고 축복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전국에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올 여름이 많이 무덥다 하는데 여름 나기 위해서 찬양으로 이겨내는 승리의 복된 날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1: 이야.
0: 장모님 음성을 왜 어디서 들은 것 같죠?
1: 아니 어디서 들었어요?
0: 그렇죠.
1: 우리 장모님 이거 지금 대한뉴스에서 좀 들었던 목소리거든요. 우리 예전에 막 아나운서 활동을 한 것 같은데요. 장모님 어떻습니까?
2: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원래 음성이 좋으신 것으로. 네.
1: 천산 중앙교회를 섬기시는데요.
2: 네네.
1: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예요?
2: 교회는 부천 내동에 있는 그 천산 중앙교회입니다.
1: 예.
2: 우리 천산 중앙교회는 1976년 10월 3일 설립해서 지금 현재 50주년입니다.
1: 와,
0: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1: 그러면 천산 중앙교회 우리 김영훈 장로님이 장로님이신 거예요?
2: 네네.
1: 그 목사님 자랑 한번 해주세요. 장로님이시니까.
2: 아유, 우리 목사님은 자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1: 아.
2: 일대 대통령인 일대인 그 조은영 목사님께서는 참 인자하시고 참 교회를 설립해놓고 많은 그 교인들을 부흥시켜놓고 곧 2대째 이제 우리 박재덕 목사님이
1: 예.
2: 부임하셨는데 우리 박재덕 목사님은 따뜻한 사랑으로 인성이 있으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1: 네.
2: 그 교회 미래인 교육부를 기도로 키워가는 영적 기도자이십니다.
1: 와, 박수 한번 제가 합시다. 박수.
0: 와, 지금 일대 부임하신 목사님들을 다 꿰고 계세요.
1: 지금 우리 김영훈 장모님의 마음 속에서는 일대
0: 네.
1: 목사님이 대통령 목사님으로 뭔가
0: 순간 대통령이 다니셨다는 건 줄 알고.
1: 아니 근데 또 우리 장모님 목소리가 거의 또 그 일대 대통령을 소개하는 목소리였어요.
2: 아이고 맞습니다.
1: 아니 근데 우리 장모님 목소리가 참 좋고요. 오늘 네. 이 낭낭한 목소리로. 자,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자신 있으십니까?
2: 아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우리 성우 목소리 같으세요. 자, 우리 귀한 우리 김영훈 장모님께서 멋진 목소리로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2: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1: 아멘.
0: 아멘.
1: 와. 야, 우리 장모님 여러분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오셔서 좀 한번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축복의 댓글 남겨 주시면 좋겠는데요. 장모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했잖아요. 우리의
2: 네네.
1: 도움이 진짜

0: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 있다. 장로님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정말 이 고백이 정말 정말 우리 인생의 고백 맞습니까, 장로님?
1: 네네 맞습니다. 저는 그 지금 현재까지 그 모태 신앙인데 예. 현재까지 지내면서 사실 모태 신앙이 참 순수한 신앙으로 가는데 그 열정이 조금 식어가는 그래 있지만 요즘 와서는 그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우리들 사랑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0: 예. 아니 장로님 정말 그러면 인생에 좀 힘들었던 적 없으세요? 좀 그때 도움을 느끼셨던 적,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셨던 적.
1: 아 힘들었던 적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저희가 한 번은 그 제가 상당히 몸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도 하고 많은 그 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몸이 좋아져서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2: 이야, 아멘, 아멘.
0: 또 담담하게 네. 이렇게
2: 그러니까요.
0: 말씀하신다.
2: 네.
0: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네. 거예요, 장모님?
1: 네, 네, 네.
0: 정말로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1: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은 저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0: 그러니까요. 와. 네. 주위에서 세상의 뉴스는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네. 하나님의 도우심만 필요하다고 정말로 막 계속 질문하는
2: 맞아요,
0: 것 같은데
2: 맞아요.
0: 정말 하나님의 네. 도우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장모님.
1: 네네네.
0: 야, 장모님
1: 우리가 그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2: 뭔가 장로님께서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신 후에 담담하게 고백하시는 거라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0: 야, 좋아요. 극동방송 들으면 어떤 게 좋으세요, 장로님?
1: 마음이 편안해지고 듣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거. 저는 출퇴근할 때 차를 타면 항상 극동방송에 맞춰져 있어서 항상 듣고 다닙니다.
0: 와... 어느 정도 얼마나 그동안 들으셨어요? 몇 년 정도?
1: 아, 몇십 년 된 것 같습니다.
0: 이야.
2: 그냥 인생과 함께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0: 네. 아 좋습니다.
2: 찐 애청자십니다.
0: 이런 귀한 우리 김영훈 장로님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장로님 저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장로님께 기도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극동방송 가족들이 지금 삶이 좀 팍팍해서 또 삶의 폭염 속에 우리의 마음이 좀 가슴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우리 극동방송 가족 가정에 신방을 갔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그 멋진 목소리로 한번 짧은 1분 정도 1, 2분 정도 한번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정 PD님 어떻습니까?
2: 네 맞습니다. 지금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이야
2: 네.
0: 좋아요. 지금 우리 김선혜님도 좋고요. 자, 장모님 제가 이렇게 불쑥 요청드려 죄송한데 가능하시겠습니까?
1: 네네네.
0: 좋습니다. 한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방송을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시청자들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아멘. 삶에도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방송을 하는 우리 PD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아멘.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얼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PD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그 극동방송 위에 주님의 축복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논리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할 때 세계 만국에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주님의 복음으로 전할 때에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여서 이 어려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0: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아멘.
2: 오늘 우리 김영훈 장로님께 이렇게 좀 불쑥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도 참 귀한 장로님께서 정말 따뜻하게 우리의 아버님처럼 우리의 큰아버지 삼촌처럼 정말 이렇게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시니

0: 94세이신데 아. 천국 가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가시면 예.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주님의 자녀를 참 주님의 복음의 그 자녀를 만나서 뭐 한 복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되기를 원하며 또한 미국에 있는 막내 아들이 지금 그 현재 사귀고 있는 자녀가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결혼할 좋습니다. 때까지 예, 예. 잘 지켜서 복음에 잘 전하는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그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장모님 잠깐만 대기해 주시고요. 유튜브 상에서 예, 예. 짧게 더 얘기 나누고요. 자 예. 오늘 여러분 승리합시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2: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임지영 이사장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지 유수회양원을 떠올려 봅니다. 목사님은 세상에 외면한 그 한센인들의 상처를 직접 그 어루만지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의 부모와 처자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그 목사님의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휴가와 휴식의 계절인 7월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낮은 곳으로 돌려보십시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시원한 생수 한 병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2: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프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북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기차에서 만난 청년에게 전도를 하게 됐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만년필을 한번 세워보시겠어요? 그러자 청년은 웃으면서 말했죠. 이렇게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만년필이 어떻게 혼자 서겠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은 만년필을 손으로 붙잡아 테이블 위에 세워보였다고 해요. 아니, 그렇게 손으로 잡고 있어야만 설 수 있는 걸 누가 모릅니까? 이렇게 청년이 따지자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맞습니다. 이 작은 만년필도 혼자서는 설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참 공감되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애써도 마음 하나 다스리는 것조차 쉽지 않고, 가정을 세우는 일, 직장을 지키는 일, 믿음을 지키는 일도 내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걸요. 그런데 감사한 건 든든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루는 우리의 힘으로 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려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요, 동전 세우기, 계란 세우기, 연필 세우기 이런 챌린지들이 참 많습니다. 성공하면 우와 신기해서 저절로 박수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스스로 서 있기 챌린지가 아닙니다. 혼자 한번 잘 서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혼자 잘 버티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붙들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게 세상과는 참 다르죠. 세상은 누가 혼자 멋지게 성공하냐 이거를 바라보고 박수치지만요. 하나님은 누가 더 하나님께 의존하느냐, 누가 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입느냐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어쩌면 내가 잘나서 잘해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강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겠죠? 오늘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더욱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또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래요.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서요. 아이노삽창단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6장 같이 했고요. 또 나무엔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아, 오늘은 계획대로 된 일보다 뜻대로 안 된 일이 더 많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신 하루였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라고 1035번님이 미리 다짐을 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또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아, 2586번님이요.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대요. 서로 사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힘든 일도 많겠지만 함께 기도하며 웃을 수 있는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는데요. 또 우리 주변에는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항상 나를 돕고 나와 함께하고 나의 모든 시간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또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9150번님 요즘은 부모님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저뿐 아니라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9150번님께는 네, 특별히 비타민 선물을 드려야겠어요. 힘내시길 바라고요. 또 그 외에 우리 가족들이 아파서 같이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고 또 간호하고 계시는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족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래요. 3402번님 오늘 오프닝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시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8555번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찬양 들으니 좋네요. 나는 믿네. 이 찬양 우리 아들 위에 틀어주세요. 중3 사춘기 막바지입니다. 주여 중3 사춘기 꼭 막바지이길 바래요. 꼭 올해 안에 끝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빨리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들의 인생도 주님의 손 안에서 잘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분들 때문에 또 힘든 사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5780번님 우리 아이들 4명 키우며 요즘 참 힘들다는 투정 부리며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나도 어릴 때 우리 엄마 마음 많이 아프게 했던 거 생각나네요. 아이들 4명을 키우는 거 정말 또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힘들다고 투정 부릴 곳이 다행히 주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이 아시고 힘주시고 우리 아이들 각자의 인생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거고요. 우리 어머님의 마음도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다고 7460번님이 힘찬 라디오 말씀으로 힘내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 가득하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우리 인생 주님이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하며 또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갑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우리 주님 손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여수석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 떡을 떼어 주실 때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면 늘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 작은 떡 한 족과 이 작은 잔 하나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저 2000년이 넘도록 전 세계 교회가 때마다 이 예식을 거행하면서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꺼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만큼 오늘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일, 즉 떡을 떼고 잔을 받는 이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도 드물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째 되던 날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이 두 제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열한 제자 중에 두 사람인지 아니면 그 외에도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열한 제자 외에도 학자들은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일 것이다. 글로바. 그 두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부부가 걸어갔을 것이다. 그의 아내. 또는 어떤 학자는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 누가일 것이다. 어찌됐든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시리와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그 거리가 25리쯤 된다 그랬어요. 25리면

약 11km입니다. 11km. 적잖은 거리죠. 11km면. 걸어서 두세 시간쯤 걸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의 마음은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어둡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하며 믿었던 분이 죽으셨고, 그리고 그날 아침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갔다 와서는 주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이상한 소식까지 전해왔으니 마음이 복잡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가와 동행하십니다. 놀랍게도 두 제자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자신 예수님 자신에 관해 기록된 것을 그 두 제자에게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서 엠마오 마을 오기에 다다랐을 때에 오늘 본문 28절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본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어디였어요? 회당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아닙니다. 바로 밥상, 떡을 떼던 자리였어요. 오늘 우리가 받을 성찬상도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본문에서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은혜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알아보는 순간이고, 다른 하나는요, 일어나 나아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두 가지 공간이 있어요, 순간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에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떡을 뗄 때에 제자의 눈이 밝아졌다. 본문 28절과 29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28절, 29절. 예수님은 마을에 가까이 이르러 더 가려 하는 것까지 하셨어요. 엠마오 마을 가까이 왔는데 더 가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따라오신 것이 아니라 마치 계속 그 제자들과 길을 가시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두 제자가 그분을 강권합니다. 아직 누구인지를 모르죠? 계속 가겠다 하니 그분을 강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우리 함께 밤을 같이 이 저녁에 함께 묵고 갑시다. 유합시다. 날이 저물었으니 함께 묵으시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나그네 대접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억지로 붙드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을 열고 함께 유하사이다. 함께 묵읍시다. 함께 지냅시다. 하고 청할 때에 그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여 들어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찬상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이와 같은 초청입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청할 때에 우리와 함께 유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청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유하시던 예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그랬어요. 함께 걸어온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눈이 떡을 떼어주시는 그 순간에 비로소 열리게 된 겁니다. 떡을 떼어주시는 그 순간에. 자, 여러분, 왜 하필 떡을 떼는 순간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손짓, 그 주님의 손짓, 그리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셨다 그랬잖아요. 축사하시는 그 방식,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많이 본 것 같아. 이미 갈릴리에서, 지난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늘 보았던, 그때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에 낯익은 손길, 낯익은 그분, 그 방식,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고자 하는 성찬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받을 떡도 단순한 빵 한 조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받을 잔도 단순한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 떡을 떼는 손길, 그 잔을 따르는 손길, 그 축사의 순간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을 다시 알아보게 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고자 하는 성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 영원한 왕 아슬란. 그렇죠? 나니아 연대기.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이면 꼭 봐야 되는 책, 순전한 기독교. 우리 기독교 변증학. 아주 중요한 저분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이죠. 그가 그의 자서전,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자서전 책에 자신의 회심 과정을 기록해 놓았는데, C.S. 루이스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자. 그랬는데, 어느 날 동생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고 동물원으로 가던 길에 회심의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C.S. 루이스는 훗날에 회고하기를, 출발할 때만 해도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었다. 이렇게 그의 자서전에서 회고를 했어요. 이미 도착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더라. 예수를 믿고 있더라. 그런데 정작 그 사이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고 그가 고백해요. 뭐 번개를 맞았다거나 그래가지고 그때 뭐 다메섹에서 바울이 그냥 하나님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고 그런 게 아니고, 신비한 경험을 한 게 아니고, 그저 평범한 여행 중에 어느 순간에 눈이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C.S. 루이스의 고백처럼 오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도 정확히 언제 마음이 열렸는지 설명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떡을 떼시는 그 낯익은 손길, 떡을 떼시는 그 낯익은 그 방법과 풍기는 그 향기, 그 속에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을 이 떡과 잔을 그저 익숙한 예식의 한 순서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떡을 떼는 그 낯익은 손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알아보았듯이, 이 시간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우리 영적인 눈이 다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처럼 받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이 떡 한 조각 속에서, 이 잔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깊은 영적 교제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느 주님의 떡을 받은 이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곧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떡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일어났어요. 일어나 나아갔습니다. 눈이 밝아진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야, 그때 좀 뜨거웠어. 주님 말씀해 주셔서 뜨거웠어. 야, 그때 느꼈어. 신기한 것은 정작 그 뜨거움을 그들은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마음은 이미 뜨거워지고 있었는데 눈이 밝아지고 나서야 아, 그때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주님이셨구나 하고 되짚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그 순간에는 잔잔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훗날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주목할 것은 그 다음이에요. 33절입니다. 33절을 주목하십시오.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때 시간을 보십시오. 이미 날이 저물어서 유하자고 청했던 그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얼마나 걸렸다고요? 거리가 11km예요. 작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밤길 11km를 되돌아가는 거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곧 그때 일어나 곧 그때 일어나 지체 없이 일어나 어두운 밤길을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걸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성찬의 또 하나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찬은 식탁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식탁은 언제나 발걸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식탁에서 일어난 두 제자가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떡과 잔을 받고 뜨거워져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이 자리에 머물게 하려는 예식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는 예식입니다. 어떻게? 가서 복음대로 살라고, 가서 말씀대로 살라고, 가서 믿음대로 살라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라고 보내는 예식이, 나아가게 하는 예식이. 18세기 영국의 정치가였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윌리엄 윌버포스, 그가 25살 무렵에 깊은 영적 회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그날의 심경을 일기에 자세히 남겼는데요. 그의 일기, 그리고 영국 의회에 있는 그 노예 무역 폐지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헛되게 살아왔는지 깨닫고 밤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윌버포스는 그 깨달음을 조용한 개인적인 감동으로만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가 회심한 직후부터 영국 의회에서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후 20년 가까이 온갖 정치적인 좌절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뭘 위해서?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사다가 부려먹었잖아요. 막 일을 시키고 얼마나 정죄하고 압박하고. 그래서 1807년에 영국 의회가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진 그 밤이, 주님을 만난 그 밤이 훗날의 수많은 사람의 자유로 이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0: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도 자신들이 길에서 겪은 그 일과 떡을 떼심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야기하게 되었던 여러분, 각자 다른 자리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의 이야기가 맞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눈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지만 결국 같은 주님을 만난 한 가지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하고 이 한 가지 주님의 이야기를 해야 할 사람들, 바로 떡과 잔을, 주님이 베푸신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으신 후에 그 은혜를 이 예배당 안에만 남겨두지 마시고 엠마오의 두 제자가 밤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곧 일어나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받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아니 계속해서 여러분이 만날 가족, 여러분이 만날 이웃에게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찬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누고 전한 것이라, 그래야 완성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나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다시 알아보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알아봄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뜨거움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서 세상으로 보내기를,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성찬을 통해 떡을 떼고 잔을 나눌 것입니다. 엠마오 작은 마을 식탁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신비한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침내 일어나 나아가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여수베델 교회 이은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4-4120 여수베델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턴 힐링카페 여수 흥국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7월 14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의 뜰한 썸머 스페셜 이진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정말 맛있는 맛집 알게 되면 어머 얘 그 집 맛있더라 꼭 한번 가봐 이렇게 권하시지요? 그리고는 사랑하는 아들, 손자, 며느리, 사돈의 팔촌까지 기회가 되면 그 집을 한번 다 데리고 가서 쏘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정말 맛집 여러분들 다 모시고 가려고요. 준비했습니다. 바로 나라사랑축제 특별방송 준비했습니다. 어제도요. 전남동부극동방송 전 직원이 땅밟기 기도를 다녀왔어요.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펼쳐질 나라사랑축제 장소 진남체육관에 가서 땅밟기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주님, 8월 13일 나라사랑축제가 이곳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참여하는 다음 세대들의 마음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주시옵소서. 훗날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믿음의 대통령, 믿음의 경제인, 믿음의 교육자, 믿음의 예술인, 믿음의 어미와 아비가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어머, 나라사랑축제가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바로 이런 행사입니다.
1: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옵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